0: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고요.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지만 저희 극동방송 기도회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950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이 28일에 건강검진하러 서울에 갑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기도합니다. 가정의 재정도 지체되지 않고 제때 잘 채워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네.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1: 아,
0: 네.
1: 그럼요.
0: 건강관리 잘 하셨으니까.
1: 네. 네. 아무튼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시겠죠?
0: 네네. 네.
1: 우리 9507님, 우리 남편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남편분을 위한 귀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9507님, 사랑하는 남편분이 28일 날 건강검진하러 서울에 간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하지만 또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지. 하나님, 정말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또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9507님의 우리 남편분, 아버지 건강검진을 통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후의 삶 가운데도 늘 가정 가운데 우리 남편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또 재정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가정에 묶여있는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아버지여 필요한 것들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형통한 가정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은 4711님께서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47살 된 딸이 난소수치가 암수치로 나와서 10월 14일 복강으로 조직검사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0: 딸이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네.
1: 아유. 47세가 돼도 네. 딸은 딸인가 봐요.
0: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 네.
1: 우리 어머님의 아버님인지 어머님이실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어머님의 그 기도 우리 따님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딸 우리 4711님의 우리 귀한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난소 수치가 암 수치로 나와서 10월 14일 날 또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딸을 위한 우리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굳이 암이 아니더라도 아닐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따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 4712님의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따님 아버지와 좋은 결과로 아버지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은 221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엄마가 10월 15일 정기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힘들지 않고 아무 이상 없이 검사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하반기가 되니까 정기 건강검진 네.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해야겠는데요.
1: 네.
0: 네. 시간 내서 우리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건강검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그 우리나라 네.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0: 네.
1: 이렇게 그냥 국가에서
0: 네, 네.
1: 건강검진 해주고. 아무쪼록 우리가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 육신의 건강도 참 중요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우리 네. 모든 성도님들 건강검진 잘 받으셔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 한번 같이 2216님 위해서 한번 우리 어머니 위한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어머니를 위한 엄마를 위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10월 15일 정기 건강검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힘들지 않고 아무런 이상 없이 검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의 건강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우리 어머니 이제 남은 생애 가운데 아버지 육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216님의 그 기도대로 우리 어머님이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 3389님의 기도 제목으로 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1개월 된 손녀 아현이가 어젯밤부터 이유 모를 두드러기가 몸 전체에 나고 왼쪽 귀가 퉁퉁 부었습니다. 벌레에 물린 건지 병원에서도 모른다고 합니다. 속히 낫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 네.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아기가 이래서. 네.
1: 또 11개월이면 아직 어린 아이인데.
0: 네. 네.
1: 근데 또 참 그런 게 병원에 갔는데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하면.
0: 그러게요. 큰 검사에서 큰 병이 드러나는 게 아니면 참 우리 몸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의 네. 몸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손녀를 위한 우리 할머니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우리 아연이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연이가 어젯밤부터 이유 모를 두드러기가 온몸에 나고 또 왼쪽 귀가 이렇게 퉁퉁 부어서

0: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갔는데 아직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양가 또 부모님들 얼마나 또 걱정하실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연이를 귀한 자녀로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3389님의 그 기도대로 아버지 우리 아연이가 하루빨리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요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몸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에 3389님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 아연이가 하루빨리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또 간증이 되고 이것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726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를 결정하지 못해서 올해 교회를 떠나 세상적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네, 올해 교회를 떠나 세상적으로 사셨다고 고백해 주셨는데요. 왜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사를 하셔서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셨을까요?
0: 뭐 그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1: 네네.
0: 근데 저희 교회 이제 몸이 좀 아프신 분이 계시거든요.
1: 네네.
0: 네. 지난번에 한번 위독하신 적이 한번 있었어요. 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 상처받지 않게 좀 잘 인도해 주세요. 이제 그분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아마 뭐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또 상처받기도
1: 그렇죠.
0: 하고 또
1: 네.
0: 소원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1: 아멘.
0: 네. 우리 7260님이 이렇게 진솔하게 또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좋은 교회 또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7260님 올 한 해 동안에 교회를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았음을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자녀가 올 한 해를 정말 교회를 떠난 것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 올렸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좋은 교회로 그래서 함께 또 신앙생활하며 공동체를 이뤄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우리 7260님이 남은 기간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지금 이 시간에 샵 0981번으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기도 제목은 찬양 한 곡 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2: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지금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어제 저희 가정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엄마 아빠가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가 본을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엄마가 기도 제목 보내주셨을까요? 아빠가 기도 제목
3: 저도 지금
2: 보내주셨을까요?
3: 아들과 엄마, 아빠가 네. 싸웠습니다. 제 3장가요?
2: 아니죠. 엄마, 아빠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기도 제목 보내주신 것 같아요.
3: 네, 네. 아이고, 그래요. 참, 네. 아, 자녀 키우다 보면 화날 때도
2: 부부
3: 있고.
2: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데 부모와 자녀의 싸움이야말로 그냥 공기 중에 산소 같아요. 그냥 늘 존재하지만 그냥 느끼지 못하고. 네.
3: 뭐 그 모든 해답은요. 저는 늘 십자가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멘. 이럴 때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익명으로 우리 소식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리신 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익명으로 가정의 이 불화 때문에 싸움 때문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아들과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싸웠다라고 진솔하게 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느끼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아멘.
3: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2: 아멘.
3: 내가 그 안에서 정말 큰 죄인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아멘.

0: 그래서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부족했구나.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아빠로서 내가 엄마로서 부족했구나. 또 자녀는 우리 부모님에게 아버지 엄마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먼저 탓하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건강한 가정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179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친구 추민영 형제 25살입니다 우리 민영 형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깨가 벌어져서 몇 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요, 다시 어깨가 벌어져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깨 근육이 깎여서 계속 통증이 유발되고 또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추민영 형제 가정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네, 25살 한참 건강하고 한참 힘이 넘쳐날 나이인데요. 네, 뭐 아픈 몸으로 태어나면서 그랬다고 하니 이제는 치료의 방법밖에 없는데 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목사님.
0: 참 이 어깨가
1: 네.
0: 남자들은 이 어깨가 벌어지기를 원하는데 또 여기는 또 어깨가 벌어져가지고 네, 이렇게 또 고통을 당하네요.
1: 뼈가 아마 벌어지고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0: 아, 네. 네, 우리 아들 친구인 우리 민영. 우리 민영 형제를 위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네요. 우리 1799님 기도 제목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 자체도 정말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손길 가운데 지어졌음을 오늘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들 친구 우리 추민영 형제를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태어나면서 어깨가 벌어져서 몇 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도 다시 또 수술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가능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추민영 형제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여 그 어깨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수술 없이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영 형제가 정말 우리 1799님 그 아들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그 아들을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와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3699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 상빈이가 학업도 해야 하는데요, 늘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해서 걱정입니다. 아직 중학생이고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좀 더 강해지고 건강해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유,
0: 아주 중학생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1: 학교 가라, 뭐 공부해라 하면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아마 어머니께서 병원에도 데리고 가보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 진짜 아플 수도 있고 또 상담도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해보시면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아드님 아들이죠 우리 상빈이 건강하게 커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들, 또

0: 우리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귀한 아들 상빈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중학생입니다. 여러 가지 또 생각도 많고 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춘기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에 주신 아들, 우리 그 부모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공부하고 있는데 늘 배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우리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가 할 일은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우리 상빈이가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딸이 올해 졸업을 했고요. 현재 취업 준비생입니다. 여러 곳에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있는데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있으면서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는데요. 취업을 못하고 있어서 자존감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네, 자존감이 낮아지기에는 이제 졸업을 했고 아직 젊습니다.
0: 네.
1: 힘을 내고 마음을 조금 더 기쁘게 끌어올리다 보면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요즘에 참 이게 취업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로 섬기면서 칭찬하고 격려를 받는 거 보면
1: 밝은 청년 같아요.
0: 우리 밝은 청년인 것 같아요.
1: 네.
0: 잠깐의 이 기간을 잘 이기면 또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따님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딸을 위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올해 졸업하고 지금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결된 곳이 없어서 아직 계속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오히려 이러한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특별히 또 교회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따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길을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은데요. 768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IT 업체 개발자로 있는 사위가 이직하였습니다. 이직한 곳에서도 모든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며 새로운 동료들과도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네, 우리 장모님께서 보내주신
0: 사위 사랑은 장모님.
1: 네.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네, 우리 7687님 우리
1: 사위님께서 이 기도 제목 듣고 계셔야 되는데.
0: 그 맞아요.
1: 네. 아예.
0: 그럼 뭐 그렇게 기도 안 들어도 아마 사랑하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1: 알죠. 피부로 느낍니다.
0: 네. 네. 우리 사위님 위한, 사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장모님의 기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7687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위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IT 업체 개발자로 있으면서 새로운 또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0: 모든 환경이 변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책임 여러 가지 직무를 행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어진 모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 만나게 되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본이 되고 또 그들에게 정말 좋은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회사에서도 칭찬받는 귀한 우리 사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모님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사위가 정말 훌륭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사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한 소망의 기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재건 아름다운 교회 성홍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요. 제작의 최상일 PD 그리고 저는 부산평강교회 신보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한결같은 기도의 시간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0: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저는 진영교회를 섬기는 김태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5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통로, 전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를 세워 각 마을로 전도를 보내셨고 그들이 귀신이 항복하는 역사를 기뻐하며 돌아왔을 때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은 전도가 전도자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누리는 핵심적인 세 가지 축복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축복입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가장 확실하게 지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뒤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고백하며 하늘의 면류관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은 성을 지키는 것보다 어려워서 안팎으로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과 본성의 시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최선의 수비가 공격에 있듯이 우리가 단순히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단계를 넘어 복음으로 세상을 공격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아성은 견고해집니다. 히말라야의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는 이를 업고 산을 넘었던 썬다싱은 그 뜨거운 온기로 자신과 이웃을 모두 살려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앞서간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차가운 길가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하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세상을 이기지 못해 쓰러진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이야말로 나의 믿음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축복은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면 신앙의 키가 날마다 장성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깊어지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모든 언행에 조심하며 예배에 더욱 정성을 쏟게 되니 마치 운동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는 청년처럼 영적 근육이 튼튼해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전도는 멈춰있는 신앙을 움직이게 하며 우리를 살아있는 신자로 만듭니다. 유대 땅의 갈릴리 바다와 사해라는 바다는 모두 요단강의 물을 받지만 그 생명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헐몬산의 맑은 물을 받아 다시 아래로 흘려보내는 갈릴리는 생명이 넘치는 바다가 되었으나 받기만 하고 내어주지 않는 사해 바다는 결국 썩어버린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복음으로 나누어주는 신자는 갈릴리 바다처럼 맑고 깨끗한 신앙을 유지하게 됩니다. 주신 은혜를 자기 안에만 가두어 두지 말고 부지런히 흘러보내서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지 않는 지속적인 성장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믿음의 즐거움이 넘치는 축복입니다. 타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봄에 눈물로 씨를 뿌린 농부가 가늘의 황금 물결을 이루는 논밭을 보고 거두어 드릴 때의 기쁨은 오직 땀 흘려본 사람만이 압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한 영혼을 낚아 올릴 때 느끼는 즐거움 또한 세상의 그 어떤 재미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옥토와 같은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전도자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매를 맞으면서도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를 재물 위에 쏟을지라도 성도들의 믿음이 자란다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내 친척과 친구, 이웃 중에서 길 잃은 영혼을 한 사람씩 주님께로 인도하는 발걸음이야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0: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45-9-0785번 055-345-0785번

인형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5-269-9818-10번,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파를 타고 우리 지역 곳곳으로 흘러가는 복음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1: 얼마 전 저와 새롭게 거래를 시작하신 사장님께서 극동방송을 들으시다가 우연히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 역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음이 느껴져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대 가는 그 길
0: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이곳 경남 땅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이 살아나고 흩어진 교회가 하나 되고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70년간 변함없이 지켜온 복음의 가치, 한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은 그 복음의 씨앗이 온 세계를 물들이는 열매로 맺어지도록 한 가지 사명만을 품고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10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10월 15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10월 20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10월 22일 목요일 동광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10월 27일 화요일 남양교회에서,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10월 27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 통영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사모님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2026 사모의 수다가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동산 세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신청은 10월 15일 목요일까지고 선착순으로 15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277-370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조이코리아 카다로스 초청 찬양 집회가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복내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9011-19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청춘찬양단 초청 찬양집회가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1-338-9100번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성시화를 위한 가을 부흥 축제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고성제일교회에서 백동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7755-3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동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가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7200-273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호 당신의 날 진주 나들목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찬양과 말씀, 간증과 나눔의 자리에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4584-063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배우 이정용 초청 1025 전도축제가 10월 25일 주일 저녁 7시 신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42-646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기념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랑의 책 기증 운동이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 도서는 2021년 이후 출판된 도서이며 자세한 문의는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해기독교연합회 연합부흥성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진해침례교회에서 권준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42-464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급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제26회 목사 안수식을 열고 26명의 신임 목사를 배출했습니다.

0: 어제 서울 동작구 CTS 아트홀에서 열린 목사 안수식에서 정일웅 총회장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목회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설립자 박조준 목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세속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는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안수식에서는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법학과 신학을 전공한 32세 크리스티나 시네로스 목사도 안수를 받고 유럽 다민족 청년 선교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나부터 포럼이 제6차 포럼을 열고 한국교회가 성장에 집착했던 과거를 회개하고 초기 선교 정신과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부터 포럼은 어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독교, 한국, 한국인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류영모 대표 목사는 개회사에서 교회가 이념과 정치를 우상화했던 과거를 지적하며 본연의 섬김과 헌신의 가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특정 권력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나라의 양심을 깨우는 교회가 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신임총회장 김종희 목사가 본질로 돌아가 영적 힘을 회복하고 소통과 연대로 시대를 앞서가는 교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희 총회장은 최근 취임 인터뷰에서 영적 힘의 회복과 소통을 강조하며 목회자 최저생계비 지원과 은퇴연금 확대, 서대문 총회본부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목회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전문성 있는 교육사 제도를 추진하고 과거 국가 권력의 피해를 입었던 한신대의 역사를 아카이브로 제작해 교단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희 총회장은 자유와 평화, 생명이라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전통과 정체성을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의 가정교회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단속 범위가 예배당을 넘어 학교 내 교사와 학생 등 교인 자녀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중국 공안과 공무원 30명이 지난 9월 16일부터 이틀간 안후이성 진자희연 가정교회를 수색하고 성도들의 휴대전화 압수와 함께 여성 목회자 2명을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기독교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 역시 중국 당국의 단속이 학교로 확장돼 외양 제1중학교 교사가 성경 독서 모임 참석을 이유로 신문을 받았으며 후난성 초중등학교 내 교인 자녀들에게 종교적 세뇌 각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26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에서 인도네시아 김완일 선교사와 인도 김용대 선교사가 수상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기념사업회는 어제 연세대 루스 채플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인도네시아에서 30년간 한인교회 및 현지 유치원 3곳을 세운 김완일 선교사와 인도 북부에서 26년간 미전도 종족교회 16곳을 개척한 김용대 선교사에게 상을 전달했습니다. 김용대 선교사는 이번 수상을 선교지에서의 삶과 사역 가운데 온전히 성경의 말씀을 이루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 지역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오전을 지나 저녁 전까지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기온은 25도,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15도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크게 나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분입니다. FEBC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포교 활동을 하는 이단의 방법입니다.
3: 희수야, 여기 웬일이고?
2: 아, 여기 유명한 오겹살집이잖아. 들어가려고 줄 서 있었지. 야, 너 요즘 러닝에 제대로 꽂혔다더니, 오, 옷도 그렇고 너 제대로 운동하나 보다.
3: 아, 와, 멋지나.
2: 아, 대단하다. 야, 근데 너 혼자 달리면 안 심심해?
3: 아유, 네. 매일 유튜브로 우리 러닝 전문가 치타님 영상 보면서 달리니까 혼자 달리는 게 아니지. 그리고 요즘은 그 회사 끝나고 안 뛰면은 이거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잠도 못 잔다.
2: 야, 너 이런 기세면 곧 치타님도 만나러 간다고 하겠다?
3: 안 그래도 치타와 함께하는 무료 힐링 러닝 챌린지 한다길래 내가 바로 신청했지. 희수야, 희수야, 니도 고기 좀 그만 구워 먹고 운동을 좀 해야 된다니까.
2: 야, 내 차례다, 내 차례. 그럼 난 오겹살과 즐거운 러닝하러 간다. 안녕.
4: 심장 터지겠다.
5: 자, 여러분, 러닝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확하고 진정한 내면의 소리에 귀구리는 시간을 줘. 자, 그럼 마지막 스마트 내 안의 에너지를 띄우자.
6: 내 안의 에너지 불꽃을 태우자.
7: 재민님, 그 달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에너지가 넘치신데요.
3: 아닙니다. 제가 그 치타님 따라가려면은 한참 멀었습니다.
7: 그 저 혹시 뛰면서 그 우주적인 그 생명 에너지를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요?
3: 갑자기요? 네. 생명 에너지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뭐 달리면서 힘들다. 얼마나 더 뛰어야 되노? 막 이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7: 그 재민님 안에는 제가 보니까 아직 그 미처 깨어나지 못한 잠재적인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깨우려면 정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정화?
7: 저희가 그 매주 그 심신 정화 소모임을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사람들도 참 좋아요.
3: 저기 치타님 지금 눈빛이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7: 아, 참, 우리 소모임에 오면 단순히 건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해답을 찾고 에너지를 느끼는 거죠.
3: 아, 이제 네. 목소리까지 달라지시는 것 같은데.
7: 재민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소모임은 이 재민님 같은 분을 위해.
3: 아, 저기 그게 제가 앞으로 야근하고 잔업 뭐 어쨌든 엄청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소모임은 제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0: SNS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만나는 모임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거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온라인 콘텐츠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분별력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보이서이
2: 이 캠페인은
0: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옥렬 목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외모.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다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

0: 당신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속삭임을 거부하세요. 그 대신 말씀의 음성을 들으세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세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세요.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3.1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5장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영화로운 송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모습을 계시록에서 두 번째로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은 5장입니다. 5장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2절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총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설교가로 유명한 영국 감리교회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목사님은 40년 동안의 주일 아침, 바로 이 시간을 항상 시작할 때 우리는 인내송을 뭐 6개월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대체로 부르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는데, 이분은 40년 동안 매주일 아침마다 이 구절을 제일 먼저 선포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매주일마다 이 말씀을 읽었다면 사람들은 그냥 귀에 익숙하고 더 이상의 감동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마음의 역사하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굉장히 고유한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또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적과 원수와 싸워 승리하시는 그 환상 속에서 성도들은 언제나 삶과 사역을 위한 영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불을 언제나 붙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의 환상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위엄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었습니다. 거기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이 책에 인을 떼서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지만은 아무도 그 인을 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 때문에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일곱 도장을 찍은 이 일곱 인을 친 두루마리 책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인가요?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주의 최후, 세상의 종말에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서 같은 것인가요? 아마 보좌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계획서라 할까요?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6장, 7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죠. 가장 많은 사람이 흔히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어떤 대환란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해석하는 방향을 틀어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 당시에 일어난 그 환란 핍박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종말에 있을 것 아직

다루지 않고요. 그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자신을 포함한 인간들의 그 비루함,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을 펴거나 보지도 못할 정도의 비루함으로 그것을 인해서 크게 울 때에 천상 성전에 있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우리가 인내성으로 부르고 있는 그 지금 이 주는 산 소망이란 이 가운데에 여러분,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또 뒤에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이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49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12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있는데 이제 가장 나중에 세력이 쓰고, 크고 그런데 하여튼 이 지파에 대하여, 이 후손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데 그 지파가 사자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사자는 새끼 사자도 나오고 숫사자도 나오고 암사자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강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상징은 왕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유럽에 있는 여러 왕가의 문양 가운데 보게 되면은 대부분 들어있는 것이 사자와 독수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왕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지파에서 실로가 오게 될 것이다. 이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오는 그 메시아, 그를 가리켜서 유다의 사자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요한이 이 한 장로의 말을 듣고는 이제 그 유다의 사자, 무시무시한 사자의 모습을 예상하면서 뒤를 딱 돌아보았는데 거기에는 한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러분 죽임당한 것,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런 어린 양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어린 양, 바로 그가 유다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사자만큼이나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어린 양의 모습은 아주 특이합니다. 그에게는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었습니다. 뿔은 항상 권세를 상징하고 일곱이라는 숫자는 충만과 완전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완전한 권세, 전능하심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일곱 눈이라는 것은 바로 보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보살피는 것인데 특별히 영으로서 그렇게 움직이며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보살핀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때에 세 번에 걸친 찬양이 이 어린 양에게 드려지게 됩니다. 먼저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찬양을 하죠. 9절 10절이죠. 이 어린 양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바로 당신의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러면 이어서 그 소리가 파도처럼 점점 더 커가고 높아져 갈 때에 이제는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쓰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노래에 두 번째로는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부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그 노래 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럴 때 또다시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합세를 하죠. 여러분 13절이죠. 하늘 이외와 땅 이외와 땅 아래와 바다 이외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마지막 찬양을 딱 마치자 네 생물이 아멘 하고 응답을 하고요. 장로들은 보좌에서 내려와서 보좌에 앉으신, 그죠? 그들의 의자에서 내려와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 어린 양께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들은 사실은 다 그분에게서 온 것이고 그분께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지음을 받았고요, 구원을 받았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분께로 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은혜 아닌 게 없고 받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딱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송영입니다. 여러분, 그것들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릴 때에도 마치 하나님께 없는 것을 좋은 것이니까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분께 있는 것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는 송영을 합니다. 그분의 고유한 모습과 그분의 그 모든 것에 담겨있는 가치, 그리고 아름다운 지혜, 능력, 그 모든 것들을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것을 받으시고요, 동시에 우리는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풍요로워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같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실 서로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니까 참된 영광은 참된 즐거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즐거워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곳으로 데려가죠. 그게 어디입니까? 찬양의 자리죠. 여러분, 찬양하면 송영이 됩니다. 송영이 뭡니까? 노래로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독솔로지, 내가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한다. 이게 송영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군 천사와 그리고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그를 즐거워하는 송영, 바로 그분에게 돌리는 일곱 가지의 송영을 오늘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일곱 가지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돌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만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양만이 아니라 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곱 가지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참됨, 그것을 오직 가진 그분에게만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오죠, 그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합당하다. 여러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이분만 합당하도다. 일곱 가지인데 알다시피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과 충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은 많은 숫자가 성경을 해석하는 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런 숫자인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일곱 가지가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신성의 완전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부분적으로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충만하고 만족하게 가지고 계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뭔가일까? 이 예수님은 그 속성들 하나하나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뭔가? 여러분, 그냥 힘만 센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그 성품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까지 완벽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받을 만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능력, 권력.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그 능력에 대해서 중점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Almighty, 전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뛰어난 황제나 독재자가 나타나면 이 단어를 그들에게 돌리죠. 한때 프랑스는 나폴레옹에게 황제라고 부르면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독일은 히틀러에게 이런 권력을 제한 없이 위탁을 하였습니다. 후에 그런 권력을 사람에게 맡긴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쓰라는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뭡니까? 모든 권력은 부패하고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이 진리.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어떤 사람이고 간에 절대 권력을 가지거나 그것을 행사할 자격도 인격도 능력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분, 여러분 그분만이 절대적인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죽음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여러분 어린 양의 모습, 고난과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분에게만 맡겨진 권력은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그분에게 주어진 그 권력으로 그분은 독재나 폭정을 하지 아니할 것, 타락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줍니다. 지금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의 홀이 못 박힌 그 손에 잡혀져 있으니 안심입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두 번째는 부입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부자셨습니다. 만유가 다 자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생의 생애 동안에는 그 부요함을 누리지 않으셨어요. 그와 반대로 그분은 자기 머리 둘 곳이 없이 지내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삶을 보게 되면 주위의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라 할까요? 섬김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받으면서 당신의 생계와 사역을 유지해 나가셨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가난하셔서 죽는 순간에 그의 전 재산이라곤 제비 뽑는 군사들에게 남겨진 겉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가난은 우리의 부요함을 위하여 감당하신 자발적인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요.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부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는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이기에 부를 받기에 합당하시고요. 주님은 그 부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천하만국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지혜는 지식이나 학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학식 이상으로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어떤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학식 이런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이랄까요? 여러분 지혜하면 생각나는 이가 있는데 솔로몬이죠. 이디오피아의 여왕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보고 난 뒤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열왕기상 10장 7절에 내가 그 말들,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믿지 아니었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들리던 그 소문, 내게 말한 것 절반도 못 되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런 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이죠. 심판 때의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을 말합니다. 이 시바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왜냐? 여러분 그는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여행을 왔어요. 그리고 그 말을 귀하게 듣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당신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지혜로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되면 그분의 모습, 그분의 행적, 그분이 이루신 사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가 되시는 어린 양이 이제 모든 지혜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사실은 모든 지혜의 절정과 결론과 총합은 어린 양이고요. 지혜 중에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힘이죠. 힘은 앞에 나오는 능력과 비슷한데요. 능력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힘도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에 대단한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

영적인 힘이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 양은 완전하십니다. 어린 양의 힘은 완전합니다. 왜요? 마귀를 이기고요. 그가 소유한 것을 빼앗아서 속량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더 강한 자, 자기 자신을 가리켜요. 그리스도가 와서 그 사탄을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또한 그리스도는 인내하는 능력도 대단합니다. 많은 시련을 다 감당하시는 그 엄청난 영적인 힘, 이것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죠. 여러분, 그 능력,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연약하여 불쌍한 사형수처럼 보입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거, 그 길을 끝까지 참으시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뭔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조차 이기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으로서 찬사를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종기, 이건 명예를 말합니다. 아너, 이 종기 명예는 그 바쳐진 수고가 탁월하고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룬 업적이 탁월할 때 주어지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술과 문학과 스포츠와 과학과 특별히 이런 전쟁에서 명예, 이것을 열렬하게 추구하게 되고요, 또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군인은 명예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의 희생과 업적이 어린 양의 희생과 업적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생명을 그는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의 사람들을 영원한 파멸로부터 구속해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두 사람의 강도들 사이에 사형당하는 수치를 그저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존귀하게 해주시고 명예를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린 양 예수님이 가장 높은 존귀와 명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이 말은 참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원래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너 내 영광이래 샀는데 원래 이 말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탁월함, 하나님의 찬란함, 이런 의미가 합해진 것이 영광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모습과 행동이 탁월하고 찬란하십니다. 요한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밤모습에서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얼굴은 힘있게 해가 비치는 힘있게 비치는 해와 같은 모습이었고요, 그의 용모 그 자체가 정말로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찬송을 받고 있는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빛이 그 힘을 잃어버리는 영광이 가득한 분이라는 것, 이해가 되지 않죠? 지난주에도 사실은 제가 이것을 슬쩍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특별히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굉장히 휘황찬란한 광경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어린 양과 그 등불입니다. 어린 양과 등불이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 겸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작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양의 등불, 이것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게 만드는 그런 영광이 가득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 영광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영광의 인격이 있습니다. 영광의 거룩이 있고요, 영광의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여전히 계시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천국이 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고 언제나 묵상해 보아야 될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어린 양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송입니다. 마지막 찬송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돌리려는 의지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찬송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부요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그의 이름을 찬송함으로 그분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 뭐 드려지는 것, 더 주는 건 불과하고요. 그것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찬송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어린 양께 일곱 가지 드리는 이 송영에 대한 분명한 근거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섯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린 양에게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6절에 보시면은 어린 양이 앉아있지 않고 서 계시죠. 이것은 여전히 당신의 왕국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좀 더 완벽하게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역시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 왕관입니다. 왕관을 쓰셨다. 이분이 더 이상은 이제 가시관을 쓰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저 천국의 보좌 곁에 서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시고 왕중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그분은 완벽한 의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께 마땅한 송영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어린 양은 송영을 받을 만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은 어린 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다.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복음서에서 주로 우리 인간을 나타내죠.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냅니다. 양은 일반적으로 두려움이나 어떤 위험 이런 대상은 아닙니다. 양은 겸손과 연약함이 있고요. 특별히 양을 생각하면 희생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온전하게 해주는 존재이죠. 그분이 유일한 그 어린 양으로 하나님과 그 양들인 우리 사이를 맺어주고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심으로 자기 양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보살피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움과 위엄, 은혜와 거룩, 전지와 전능을 동시에 가지신 어린 양에게 합당한 송영을 올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 양은 송영을 받을 만한 승리를 쟁취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그래서 떼신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어떤 주권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로 왕이 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존재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일거진 그 사람으로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셨죠.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시고요. 걸음 걸음마다 싸움을 감당해 내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은 어둠의 지배자의 방해를 끊임없이 받으셨고 마침내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죽임을 당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죽음과 지옥의 문의 열쇠를 허리에 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악의 세력을 단변해 그리고 영원히 정복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어린 양에게 합당한 찬송을 송영을 올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어린 양에게 송영을 받을 만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라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고 잊지 아니하고 드릴 찬송의 주제입니다. 첫 아담에게 죄의 결과로 선포되었던 정령 죽으리라, 이 판결이 누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실행되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이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찬송을 드립니까? 이 찬송이란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인데 원래 블레싱이란 말입니다. 축복.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려질 때 하나님께 축복 드린다 이런 말은

0: 안 되니까 찬송이라는 말을 돌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께 블레싱을 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블레싱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새 노래를 부릅시다. 이는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일찍 죽임당하신, 그러면서 지금 부활하셔 승천하여 세세토록 살아계신 우리 어린 양께 돌립시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3일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3131 진주 3일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후의 문을 찬양으로 함께 열어갑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오늘 진주에는 오전에 비가 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는 구름이 좀 많이 낀 그런 날씨이고요. 소나기가 또 한 번 더 쏟아지려나 이렇게 생각되는 날씨인데요.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떻습니까? 해가 짱짱 하신가요? 아니면 구름이 좀 끼었나요? 바람이 좀 불고 있나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서로 다

다른 곳이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오후 시간 찬양여행 시작해 봅니다. 제가 요즘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시절에 코브라라고 하는 그 독사 있잖아요. 독을 품은 아주 맹독이죠. 그런 뱀이 인도에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영국 총독부가 골머리를 앓다가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대요. 처음엔 효과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마리를 잡아가면 포상금을 얼마 받고 두 마리를 잡아가면 얼마 받으니까 아예 코브라를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많이 가져가면 포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 이 영국 총독부가 이 포상금 제도를 없애버렸답니다. 집에서 키우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랬더니 코브라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코브라를 길거리에 그냥 내다버리기 시작했대요. 결국 인도의 코브라의 숫자는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흥분해서 같은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시킬 뻔하는 실수를 저지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또 잔혹하게 학살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덮으려고 더 악한 일을 저지른 것 어쩌면 이 코브라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우리 삶에 한 번의 거짓말, 잘못된 선택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 편법을 동원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면 죄로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죄로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을요. 문제가 꼬이고 내 실수로 참담한 결과를 마주했을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문자의 주제 단어를 정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정직이라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정직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은 한웅재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의 단어는 정직입니다. 1548님이 정직하게 살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삶에 필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의 삶에 정직하게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반응하며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주에 처음 와서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누가 불러주는 데도 없고 또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서 매일 오전에 아내와 둘이 함께 앉아 중보기도 하고 묵상 나눔하고 뭐 그러면 오전을 그냥 어떻게 보내요. 그런데 이제 오후가 되면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진주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집에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같이 아내랑 점심을 먹고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깜빡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식곤증이 와서 잤어요. 낮잠을. 잠깐 소파에 기대 잤는데 그런데 진주의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화하셔서 그렇게 안 물으셨으면 그런 대답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어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자고 있었어요. 이러고 대답하기가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냥 얼떨결에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전화 끊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 하나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도시에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근데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께 전화를 했죠.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실 아까 뭐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점심 먹고 깜빡 졸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았다고 말씀드리기 너무 그래서 뭘 했다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누었던 기억이 지금 갑자기 납니다. 정직 얘기를 하니까요. 참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문자의 주제 단어가 정직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문자로 한번 참여해 보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정직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0: 보금동네 사람들, 송대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 보금동네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금동네를 찾아주신 분은 어떤 분일까요? 같이 만나보시죠.
1: 저는 진주대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찬우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제 목회의 소망인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소망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0: 목사님 고향이 경주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또 경주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1: 예, 저는 말씀하신 대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경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가정은 유교, 불교가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가정과 고향에서 경험한 일들은 지금 저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제가 열정 있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았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저의 삶을

0: 준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영적으로도 저를 성장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경주에서는 몇 살까지?
0: 경주에서는 중학교까지, 고등학교는 울산에서 보내고, 대학은 서울과 대전과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서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목사님 가정은 그럼 경주에서는 모태신앙은 아니셨고,
0: 맞습니다.
1: 믿는 가정은 아니셨다는 거네요?
0: 완전 불신 가정이고, 이모가 비구니 스님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아,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것이 저를 예수 믿게 하는 큰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목사님 곁에 오랜 시간 목회 여정을 함께 오신 사모님과 두 자녀가 있으신데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가족은 목사님에게 어떤 힘과 의미가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올해 둘째 따님이 수험생이라고 들었습니다.
0: 네.
1: 요즘 목사님 가정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0: 어떻게 보면 목회에 있어서 이 가족이라는 것이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지원군이 되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의 여정에서 가족은 언제나 저를 끝까지 지지해주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목회의 기쁨과 어려움을 다 함께 나누는 든든한 동역자이기도 하고요. 두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들은 지금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를 보면서 목회를 해보고 싶다라고까지 한 열정이 있는 청년으로 자랐고 또 믿음이 굉장히 성숙해서 때로는 아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딸아이는 이제 수험생인데 엄마처럼 교육자의 길을 걷고 싶어서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마지막 고3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수시를 넣고 지금은 알바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경험인 것 같아서 일을 하면서 엄마 아빠의 어려움,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도 체험하면서 며칠 사이에 아니 몇 주 사이에 많이 성장한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목사님 말씀하실 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게 되셨는데 그럼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0: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서울의 명성교회에 다니고 있는 안수집사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물론 가정의 누나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친구가 같이 집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중학교 여름 수련회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임원이 되었는데 부모님은 교회를 가는 것을 반대했고 주일만 되면 문을 꼭꼭 잠궈가지고 못 나오게 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핍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저의 신앙에 대한 목마름, 열정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이어지는 것일 텐데 저는 지금도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여름 수련회 비를 맞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따뜻함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또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그때를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기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목사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0: 우리 주의 종의 길, 어떤 목회자의 길은 사명을, 콜링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대부분 목사님들도 그렇게 시작했을 텐데, 저도 평범한 가정 환경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참 어려웠지만, 그러나 제가 이 목회의 길을 선택할 때에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소명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던 시간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콜링을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20일 금식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대해서 소명을 받은 그때부터는 한 번도 그러한 부분을 의심치 않고 지금까지도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면 하나.
0: 저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그 찬양을 자주 부르는데, 그 가사에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저를 늘 다루어가는 그 주님이 마음이 없이는 목회도 삶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늘 살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시간들을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1: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주님 마음 되게 주셔서 찬양 한곡 듣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목사님, 지금까지 여러 교회와 다양한 목회 현장을 경험하셨고, 해외에서도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지금 목사님의 신앙과 목회관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준 경험이 있을까요?
1: 여러 목회 현장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은 환경과 문화가 달라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복음이라는 사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공부하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살게 되었었는데 공부와 사역을 병행하면서 만난 것은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물질적으로 자유롭지

0: 못한 그러한 삶 속에서 저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경험을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신앙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또 국내에 다시 들어와서 저를 유학을 보내주신 그 교회로 다시 돌아와 사역하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늘제 가정과 저를 그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의 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늘 저를 다듬어 가신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프로그램보다 사람이라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배웠고, 목회 중심에는 언제나 한 영혼의 소중함이 가장 간절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흩어지는 교회, 선교 중심적 교회라는 목회 방향을 배우고 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또 사람을 이끄시는 것은 우리 복음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교회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로 사는 삶을 늘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자라고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목사님께서는 신학뿐 아니라 상담과 코칭 분야도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런 공부와 경험이 성도님들을 이해하고 돌보는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 사실 제가 상담 코칭을 공부하게 된 것은 신학 이외에 공부하게 된게 상담 코칭과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두 가지의 학문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대학 시절 공부할 때한 교수님이 자기가 상담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너무 가정이 불우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교수님이셨어요. 그러한 자신의 삶을 나누는데 자기가 자기를 알고 싶고 또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 상담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선택하고 할 때에는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목마름이나 결핍이 그것을 공부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또 사람을 이해하는 그러한 공부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죠. 그래서 부교육자 시절에 저를 유학 보내주신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서울까지 오가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데 또 어떤 목회를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그냥 목사님이 기꺼이 일주일의 시간에 이틀, 많게는 3일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 볼때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상담 코칭을 공부하면서 목회에 있어서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 내담자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도움의 기술이 아닌가. 기술이기보다는 제가 그만큼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상담 코칭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고, 또 목회 현장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제가 유교 집안에서, 불교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기독교 세계관적인 생각들보다는 유교나 불교의 세계관 속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추구하는 게 뭔가? 인간은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해서 깊이 이 세계를 이해하는 공부를 하게 되어서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목회 현장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고 또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앞에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목사님 목회 비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근거를 한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0: 네,
1: 하셨습니다.
0: 맞습니다.
1: 성도님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위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0: 예수님을 한 분만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런 목회 비전을 갖게 된 배경과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신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십자가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이라는 시간들 속에서 함께 같이 삶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어떤 삶이 가치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저의 목회의 비전이 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 그 예수님이 중심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또 목회 철학으로 복음을 복음되게, 말씀을 말씀되게, 이렇게 해서 행복, 성령, 사명이라는 네. 세 가지 방향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세 가지에 담긴 목사님의 목회 철학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는 말씀하신 대로 행복, 성령, 사명 이 세 단어가 제 인생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가 바로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같이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요즘은 갈등과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 성도들은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제자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삶이라고 저는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제자들이 느꼈을 그러한 현장에서 받았을 그러한 것을 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행복한 교회 성도를 만든다라는 걸 추구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고 기대하는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 그것은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 가운데 또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또 개인의 삶 안에 그것이 중심이 되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사명에 감당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명은 어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목회자에게는 목회에 대한 사명, 성도들에게는 성도들만의 각자의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명을 일깨워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명이 모여서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 사명자로서 세상 가운데 파송되고 보냄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이끌어가고 또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앞으로 목사님은 어떤 목회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1: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그러나 말을 잘하는 목회자보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길 바라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0: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 그한 영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저에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1: 오늘은 진주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이번 목요일에 함께 해주세요. 복음동네 사람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2: 네, 복음동네 사람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잠수하는, 물 밑에 들어가죠.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그 잠수부들이 입는 옷이나 아니면 또 여러분이 영화나 아니면 실제로 보는 그 잠수정이라고 하죠. 숫자가 많은 잠수함 같은 큰 배가 아니라 근데 그런 그 유리로 이렇게 딱 덮어갖고 바다 밑으로 깊이 내려가는 심해라고 하잖아요. 심해를 탐사하는 그런 잠수정, 이런 조종석 같은 데는 유리를 씌울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 이렇게 평면으로 유리를 만들면 그러면 그 수압이라고 하잖아요. 그 압력 때문에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둥글게, 그래서 산 그 바다 밑에 내려가는 분들도 둥근 그 안경이나 이런 걸 쓰고 내려가잖아요. 수경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둥근 모습이 완벽한 보호를 가져오기 때문이랍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는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수많은 그 압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스트레스가 주어지고 또 어떤 때는 고난이나 시련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려움들의 압력도 우리 가운데 있지요. 자, 여러분, 그때 우리를 그 모든 압력에서 보호하시는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인데 그것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둥근 은혜의 품이 아닐까, 하나님의 날개는 둥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시잖아요. 시편 91편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진실하신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보호하심 안에 오늘도 쉼을 누리는 이 남은 오후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최근에 이런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산에서 힘들게 딴 토마토 바구니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 토마토를 시장에 가서 다 팔고 그 돈으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생각에 힘들어도 즐겁게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토마토 하나가 바구니를 빠져나와서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토마토를 주우려고 몸을 숙이게 되는데 그때 상의 주머니에서 빠지직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달걀 하나가 끼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달걀은 아이가 나중에 먹으려고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토마토를 줍기 위해서 몸을 숙이다가 그만 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아이는 그 순간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아내지 못하고 자신이 힘들게 따서 들고 내려왔던 토마토 바구니를 냅다 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구니는 뒤집혔고 그 안에 있었던 토마토들은 산 아래로 굴러가면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계란 하나 깨진 것을 참지 못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채운 토마토 바구니 전체를 날려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 교회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작 달걀 하나 깨어진 정도의 일인데 그것을 참아내지 못해서 그동안 수고한 모든 일들을 헛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아무리 인격과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화는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에게 틈을 보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모세도 바로 그런 잘못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윗대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는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하면서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지팡이를 잡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응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모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이 목이 곧은 백성을 보며 참아왔는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자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뒀던 분노와 혈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말하지 않고 자신의 혈기대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때 모세는 크게 세 가지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소리치며 그들을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목이 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모세는 그들의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고 모세는 소리를 쳤습니다. 사실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순간적인 교만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마치 자신이 기적을 베푸는 주체인 것처럼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위를 두 번 세 개 내리쳤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만 말씀하셨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이나 거칠게 내리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이럴 때 모세에게 칼이 들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또 살인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들을 했고 하나님께서도 이 잘못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큰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 형벌이 얼마나 가혹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과해 보이는 벌을 모세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불러일으키는 화와 혈기를 원래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지른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가인과 아벨 형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가인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의 표정을 보고는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데 제가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물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가 얼굴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의 마음에 화가 있고 그 일로 죄가 내 마음 문 앞에 도사리고 있어서 그 죄를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인은 그 화를 참아내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몰래 불러내어서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는 죄를 크게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는 외부로 드러나는 표를 주어 가는 곳마다 살인자라는 질타를 받게 하셨던 것이고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형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0: 그러나 반대로 화를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죄 없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온갖 수모와 고생을 당했지만 그 화를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도 그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화를 참아낼 수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을 찬양하니 그 화를 참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화가 나는 순간에 화에게 잠식당해서 쌓아 올린 모든 수고와 그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화를 참아내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온천 상남교회 이영웅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647-3088번 010-2647-3088번 온천 상남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나라 안보의 최전방을 교회에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내일이 기도하는 자들의 무릎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제시대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김일성 정권의 억압 속에서도 성도를 지키신 하나님, 밀려드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만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두신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낮아짐과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의 마중물로 세워진 탈북민 교회들과 선한 동역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0: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7화 백정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양반교회에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며 백정 박성춘을 내보내길 요구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유로 요구가 거절되자 그들은 따로 교회를 세우고 나갔다.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한 박성춘은 감사와 함께 부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1: 점점 더 행해지는구나.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서야. 아휴, 괜히 나 때문에 이렇게 분열되다니.
2: 아버지, 못된 양반들 사라지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구박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도 되고.
3: 이놈아! 교회 사람이 모여 죽은 거지. 이렇게 뿔뿔이 터지는데 뭐가 좋아?
2: 기도도 크게 하고 찬양도 크게 불러도 되고 솔직히 저는 너무 좋아요. 차라리 잘 됐다 싶어.
1: 이놈 참. 에휴, 그래 넌 아직 어린애니까. 내 놈 덕분에 내가 살았다만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내 속은 편치 않아 이놈아.
2: 그럼 같이 나가서 전도해요. 응? 빈자리에 앉을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3: 어?

0: 그래, 전도.
1: 재밌겠다. 얼른 가요. 예, 아버지 얼른요, 얼른.
2: 그래,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야. 좋아, 다른 백정 마을에도 한번 가보자. 거기 가서 사람 대접해주는 곳이 있다고 소개해보는 거야.
3: 그렇게 박성추는 서울 근교 백정마을 곳곳을 찾아다녔다.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살던 사람들에게 그의 호소는 곧 희망이 되었다.
4: 아, 뭐요? 또 온 거요? 우리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5: 너한테도 찾아왔었어?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와서는 몇 시간을 얘기하고 왔는지.
0: 아니, 살면서 사람 대접 한 번을 받아본 적 있냔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짐승맛도 못하게 살 거야? 진짜 사람으로 사는 게 뭔지 알 수 있다니까. 그냥 내말 믿고 교회로 와.
4: 아니, 괜히 거기 갔다가 초상 치를까 겁나 죽겠어.
5: 아, 그래요? 거기에 빳빳한 양반들이 가득하다던데.
0: 아니, 나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냥 와.
4: 응매? 진짜 사람 취급을 해줘?
0: 아이, 그럼. 나도 교회당 맨 앞에 가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내 손을 떡 잡고 기도까지 해주신다니까.
5: 어메, 진짜? 우리 손을 잡는다고?
0: 그럼! 우리 같은 백정도 수원이 별게 있어? 그냥 사람이란 소리 한번 듣고 죽는 거 아니오?
4: 맞아.
5: 어떻게, 그건 그려. 그럼 한번 가볼까?
3: 박성춘의 메시지는 그와 같은 한을 안고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라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멸시당하고 어디에도 속할 곳 없던 백정들과 천민들이 몰려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배당은 그들로 가득 찼다.
6: 여보, 어디 가? 그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지.
1: 그래요? 여기 교회라고 써있는데 여기 아니에요?
6: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라. 아, 교회는 무슨, 저기에 천년들, 백정들, 거렁뱅이들이 다 모이는 곳이야.
1: 어머, 아니, 그래요? 아니, 여긴 백정촌도 아닌데 이런 곳에 어떻게 모인대요?
6: 거기 목사가 이상해. 저놈의 첩장교회. 됐어, 말할 가치도 없어. 얼른 가기나 하자고.
3: 그렇게 백정들이 모이는 곤당골 교회는 첩장교회라는 별명이 생겼고, 양반들은 홍문사골교회에 따로 모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거센 폭우가 지나간 뒤 양반교회의 지반이 약해져 무너지고 만다.
6: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야.
1: 어쩜 이렇게 하룻밤에 다 무너진대요. 어떡해요 이제.
4: 이제 우리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5: 그러게요. 다시 지으려면 석 달은 넘게 걸릴 텐데.
3: 그때 멀리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박성춘과 백정교회 교인들이 다가온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지게를 지고 잔회 위로 올라가 무너진 교회를 손보기 시작했다.
4: 저 사람들 첩장교회 사람들 아니에요?
5: 어? 어, 맞는 것 같은데?
1: 아니,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있대요?
6: 말도 안 하고 저러면 뭐 누가 고마워할 줄 아나 봐.
2: 그래, 양반 것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그저 혀만 참 걱정 늘어놓을 줄만 알지. 아무리 알아서 왔다지만 고맙단 말도 안 하는구만. 그래, 기대도 말자. 그래도 해야지.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내 놈들은 우릴 짐승 취급했지만 그 짐승들 손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당이 지어졌다는 걸 알면 좋겠다. 이놈들아.

0: 저 박 씨.
1: 어, 예.
0: 그 저기 아이 그 그.
1: 아이 됐어요. 저기 벽돌이나 좀 같이 옮겨주죠.
0: 어이 제 내 양반 체면 있는데 어찌.
1: 아 이거.

0: 양반인데 비 맞으면 예배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곧 다시 비 올 텐데 얼른 손 봐야지.
1: 여보, 뭐해요? 좀 거들어요.
2: 에헤, 그 무슨 소리야 이게?
1: 그럼 저라도 하죠.
2: 이 사람이 그...

0: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 소매를 걷어붙이고 흙을 나르고 헝클어진 석가래를 들어올렸다.
1: 주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이 사람들, 아니, 왜 저희랑 같이 있는 겁니까?
0: 누군가 울컥이는 마음을 참다 못해 울음을 터뜨린다. 그리고 울음소리는 모두에게 번져갔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흙을 날랐고 나무를 함께 들며 웃고 또 울었다.

0: 뭐랄까.
1: 됐어요. 아무 말안 하셔도 돼요.
2: 저기, 우리 다시 교회를 합치는 건 어떨까요?
1: 예?
3: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굳이 나눠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1: 원래. 아이, 진작들 좀 말씀하시지. 그러면 이 나무를 괜히 올렸네. 힘들게 수평 잡아놨더니만.
0: 급한 대로 곤당골에서 예배 보고, 여기는 천천히 우리 모두 다 모일 수 있는 예배당으로 다시 지어요.
1: 뭐 우린 원래부터 같이 예배드릴 생각이었죠 뭐. 그쪽들이 늦으신 거지.
3: 그렇게 그날 하나님은 서로 등을 돌렸던 이들이 하나의 예배당에 모이게 하셨다. 새롭게 함께 출발하는 교회. 훗날 이 교회는 지금의 승동교회가 된다. 서로를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승리하는 교회라는 뜻이다.

0: 자, 이제 우리가 하나로 모였으니까 중심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에? 장로를 뽑아야 합니다.
1: 박성춘 씨가 낫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우린 계속 갈라져 있었을 테니까요.
0: 근데 백정 출신이 장로라면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2: 글쎄요. 저는 하나님 일이 신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먼저 일하고 또 누구보다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 그렇다면 박성춘 씨가 딱이죠.
0: 아무리 그래도.
3: 그럼 찬반 투표를 해봐요. 모두의 생각을 들어보자고요.
4: 그날 박성춘은 압도적인 지지로 승동교회 초대 장로로 선출된다. 그리고 1898년 10월 독립협회가 주관한 만민공동회 박성춘은 시민대표로 선발된다. 그의 앞엔 양반과 고관대작, 군인과 서민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3: 아버지, 너무 길게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 졸아요.
5: 알았어, 이놈아. 딱할 말만 하고 내려오마.
4: 박성춘은 천천히 연단으로 오른다. 백정이었던 그가 처음으로 세상 중앙에 선 것이다.
5: 저는 백종입니다. 이 땅에서 백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평생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 저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백종도 사람이고,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충, 군, 애, 국.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일은 양반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아니든 상민이든 백정이든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조선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7화 백정이 예수를 믿으면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한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풍성한 가을,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묶인 자가 풀려나는 은혜의 현장이 이곳 경남 땅에 펼쳐집니다. 스프루스 파인 제1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로키 브렌치 목사가 경남의 성도들을 위해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합성 감리교회, 저녁 7시에는 진해 침례교회에서 신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 전도와 실제 생활 속 돌봄을 연결하고 지역사회 회복에도 힘썼던 로키 브렌치 목사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 무너진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병상에 있던 이들을 일으켰던 그 능력이 채워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막힌 것이 뚫리고 메마른 심령에 생기가 임하는 이번 말씀 집회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전이나 오후 두 글자 남겨주시면 각각 오전 집회와 오후 집회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합성 감리교회, 저녁 7시 진해 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말씀 집회에 창원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 FEBC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내가 죽은 후에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진짜 행복입니다. 저는 많은 죽음을 앞둔 분들을 이렇게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것입니다. 긴장합니다. 그리고 눈에 힘이 여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주먹에 힘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당신 인생 잘 사셨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았다는 개념은 삶의 공식이 옳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당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이 듣고 싶은 얘기 아닐까요? 여기서 잘 살았다는 목사의 말의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의 공식을 따라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말일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살았다는 것이 잘 살았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높이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잘 살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살아온 삶의 공식이 옳았기 때문에 잘 살았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그분에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진짜 행복 아닐까요? 내가 죽는 순간과 함께 사라지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죽은 후에 진정 영원한 영구적인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물을게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가정생활에 행복하십니까? 직업에 만족을 하십니까?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인간관계 역시도 만족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은 아직까지 싱글이시라면 그 생활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곳에 대하여, 그리고 삶 가운데 성취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행복하십니까? 지금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것도 여러분, 농도와 밀도가 어제보다는 오늘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정한 행복이 최상의 상태 속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눈을 보면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기대가 없습니다. 자, 기대라고 눈에 힘을 줘보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식과 법이에요.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따기 위해서 최상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 못마땅해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가 불행할 때 행복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열망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방식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봐라, 보세요.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 그것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복을 누리신다면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성숙되고 성장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책이 뭘까요? 시편입니다. 그 중에 시편 1편은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모든 시편은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통해 경험한 것을 온 몸으로 인생을 통해서 녹여낸 말씀이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은 읽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누리도록. 시편 기자가 경험한 바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투영하고 그것으로 와치는 그분을 향한 노래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시편이 기록된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 말합니다. 히브리어 언어 중에 복되다는 말은 행복해지다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시편 1편을 제목을 가진다면 행복해지는 비결,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행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배워가면서 여러분의 신선한 충격이 와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대가 여전히 없어요. 기대해보세요. 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 존재한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 존재하는 게 진짜 행복이다. 여러분, 행복은 돈과 재산과 사물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은 침대나 은행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린 부해지거나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언어로 들려지는 것이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

하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가 상대하지 말아야 될 죄인이 세 부류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요, 죄소굴에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경건치 않은 자라는 의미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경건치 않다면 ungodly입니다. 영어 단어 앞에 you and un이 붙으면요, 그렇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경건치 아니한 자, ungodly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경건을 반대하는 자, 즉 안티가들리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경건치 않은 자, 언가들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죄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거룩하지 못한 자, 거룩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단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여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자신에게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소위 말하는 거룩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쑥덕거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중간에 도마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심고 있는데도 불편함을 못 느낀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속에는 들보를 먼저 봐. 여러분,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다고? 그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아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요,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들어도 될 만한 언어가 아닌 그 언어를 구사하고 있을 때 불편하지 않으면요, 그건 경고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정말 껄렁거리는 애들하고 말이라도 한번 붙여보고 싶어갖고요. 왜냐하면 제가 늘 유약했거든요. 연약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옆에 가면 늘 듣는 얘기가 뭐냐면, 내 가시나 그거 내가 어찌했다 이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그런 말 많이 듣고 잤습니다. 그런 학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요, 간음으로 시작해서 혼전 성관계, 불륜과 정사, 그리고 그들의 언어까지 과시하는데요, 이것이 어디에 묻혀버리냐면요, 인권이라는 것에 묻혀버려요. 개인 취향이라는 데 묻혀버립니다. 여러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은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과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선의 책임이 법의 테두리에서라도 지켜질 것을 너무너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인권이라는 말 속에 숨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직장 가보면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불륜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언어 속에요,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들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빈 삽이지만 한 삽을 풀려고 노력합니다. 들어줍니다. 성경은요, 그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원리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30장 20절 말씀에는요, 이런 종류의 정신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에 씻음과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실컷 악을 행하면서요, 그것이 악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얻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롱하는 자입니다. 이 조롱하는 의미는요, 으르렁거리는 개를 의미합니다. 문자 그대로 얼굴을 찌푸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경건치 아니하고 거룩한 자가, 거룩치 아니한 자가 아니에요.
그는 실

0: 실제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그는 죄를 조롱합니다. 그들은 그릇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 14장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0: 여기서 어리석다는 단어는요, 에빌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묘사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부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내가 젓가락 하나 올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이들은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요, 만약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아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이 사람들과 같아지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판단자로 삼았노? 누가 너희를 심판자로 삼았더노? 여러분, 이상합니다. 같은 깃털을 가진 새끼리 모여요. 불평을 말하면 불평의 새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원망은 원망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말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일과 도덕적인 일에 관하여 죄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왜 조언을 구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이 키우던 개가 너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아픈 개의 주인이 이웃집 개를 키우던 주인집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집 개가 아파요. 당신 개가 아플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 우리 집 개가 아플 때 저는 등유를 먹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남자가 집에 가서 자신의 아픈 개에게 등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죽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당신이 아픈 개에게 등유를 주라 했을 때 내가 집에 돌아가서 등유를 주었더니 개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이웃집 남자가 말하기를,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개도 그래서 죽었답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지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모르는 자에게 길을 묻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영적인 일을 논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듣기에 불편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을 못 느낀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부분의 행복을 누리고 싶으시다면요, 영적인 사람과 교제하세요. 하셔. 여러분, 감옥에 가보면요, 잘못된 사람들부터 듣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환자들과 경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그렇게 되어져가는 단계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0: 여러분, 마지막 단계까지 가기 전에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말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 안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 빛이다. 소금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너희에게 있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상합니다. 부정적인 모든 것은요, 가만히 있어도 성장합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요. 그 다음에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맞죠? 맞죠? 그들과 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죄인들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교회 문 밖에도 와본 적이 없고 성경책을 열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없는 자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말로 인하여 영향받을 필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잠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멀리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요. 여러분, 요셉을 아실 거예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벗고 덤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기고 토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적들에 대해서는요, 내가 대적해야 됩니다. 밖으로부터 와지는 그 유혹들은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화상을 입고 싶지 않다면 불을 가지고 놀지 말아야죠. 술을 해결하고 싶은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마시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약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복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말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경건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임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은요, 바른 원리와 원칙으로부터 와집니다. 시편 기자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이 가진 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는 자. 이 구절이 문자 그대로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진정 복된 자는, 행복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다른 어떤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행복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생각하면 우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원칙을 순종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바르게 아는 것과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지 마라고 하실 때는 그 일을 금지하는 의미도 있지만 나는 네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말도 포함됩니다. 나는 네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실 때는 허락의 의미도 있지만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배운 대로 살아간다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행복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성장해 가야 되고 그분을 향해 자라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행복지수가 높아졌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요, 아침에 신문 보고 내려놓고는 읽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읽은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삶에 적용을 하고 그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 읽는 일이 여러분이 해야 할 목록에서 삭제되고 그걸 멀리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공식을 가지지 못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자리 잡지 않으면 항상 내 방법이 자리를 잡습니다. 성경적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식과 법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면 항상 내가 자리 잡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 내가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살아보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삶의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성공하도록 여러분의 자세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가장 좋은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일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분명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과 어울리게 되고 의로운 삶의 원리를 따르게 된다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향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복된 사람을 나무에 비유했을까요? 나무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는 뿌리를 내리는 것과 둘째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혼돈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으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고속도로 중앙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렸을 때 하나님의 식과 법에 우리의 삶으로 식과 법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였을 때 말이죠.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세상을 정말로 움직였던 위대한 위인들은 세상이 흔들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좋은 나무와 같이 올바른 것들을 믿는 것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또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3절에 보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 열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숙한 열매 또 하나는 썩은 열매입니다. 이 썩은 열매를 시편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타작마당은 바람이 가장 잘 부는 언덕에 위치합니다. 작물을 가지고 와서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이나 타작 도구를 가지고 타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곡물들이 타작이 되면서 바람이 겨를 불어냅니다. 더 무거운 곡물인 밀은 타작마당 바닥에 남겨져 모으게 됩니다. 겨는 흐트러진 이후에 그것들은 태워집니다. 왜요? 쓸모없기에.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진정 복된 사람은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삶은 각자의 삶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을 위하여 귀중한 것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 중심 삶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곡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보존하며 좀 더 깊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의식하는 삶, 이름에도 불구하고

0: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떠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8-1009번 창원 명곡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Yeji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 MHz 신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한절 한절 우리 안에 말씀이 심깁니다. 함께 읽을 때 그 말씀은 숲이 됩니다. 지친 마음이 쉬어가는 그 숲으로 오늘도 함께 걸을까요? 청취자와 전파 선교사가 함께 읽는 릴레이 성경 낭독, 말씀의 숲으로.

0: 요한복음 1장.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나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0: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씀의 숲 깊은 곳으로 갑니다.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오후 3시 창원 극동방송 전파선교사와 함께하는 성경 낭독 말씀의 숲으로입니다.
1: 요한복음 2장.
2: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외에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청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권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이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0: 요한복음 3장.
1: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중재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으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0: 요한복음 4장.
1: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이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것을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받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심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하루 안에서 자라나길 바랍니다. 함께 낭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낭독 두 글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와 전파 선교사가 함께 읽는 릴레이 성경 낭독 말씀의 숲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올해 설특집 방송을 통해 한 어린이가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북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단원 최서희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1: 할머니, 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인 거 아시죠? 지금 방송 출연했어요.
2: 와야.
1: 할머니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소중한 할머니예요. 제가 할머니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2: 당연히 알지. 우리 서희가 그냥 할머니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
1: 그래서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저랑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2: 그러니까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네. 저기에서 다음에는 같이 가자.
1: 네, 할머니 사랑해.
2: 할머니 눈물 나오려고네.
1: 사랑해 하나님.
2: 사랑하는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북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최서희 어린이였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를 본문으로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청교회를 앞두고 있어서 마음 한켠에는 또 전도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막상 전도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걱정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우리의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 곁에 더 살아계실지도 모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마음 편한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영혼의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싸우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태한 마음과 안일한 마음을 깨우고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청주의를 앞두고 두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야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살고 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들은 위기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23절 4절을 보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르되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도들의 기도는 위기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앞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와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가 경건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이곳 구원자이시고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말씀은 너무 좋았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것을 너무 싫어해 가지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더 많은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했습니다. 급기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협하고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겪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당한 이 일들을 알리고 또 함께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위기는 밖으로부터의 핍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권력으로 억압하고 위협하니까 이러한 위기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닥친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전한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핍박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위기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사도들과는 달라요. 사도들은 밖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위기를 겪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은 상투적인 이야기로 들리고 남의 이야기로 들리고 그냥 먹고 사는 내 문제만 가장 큰 문제처럼 여기는 이것이야말로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미 사탄에게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나가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그들을 살려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영적인 상황을 위기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처한 상황이 영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무기력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이것이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다. 내 신앙이 힘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 이것이 위기 중에 위기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해야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23절부터 우리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군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를 대적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것은 자기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핍박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단지 핍박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분노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일들은 다 허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굳건하게 설 것을 이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핍박으로 복음을 대적하고 유혹과 또 회유로서 복음을 대적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일들이 평탄하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식으로든 방해가 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내 마음을 낙심시키고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결국 사탄이 떠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들은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 집안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주인이시다. 소유물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상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지금 당장 닥치는 이런 종교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권력으로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결단코 저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뜻이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열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고 실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대주제가 되셔서 모든 상황을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간절하게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둡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둡기 때문에,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사탄의 방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모든 것을 그 주권적인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실제적인 위협을 당했습니다. 비유적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일 것이라고,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실제적인 권력으로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이상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신데 우리가 어찌 이 이름을 외치지 않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과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조금만 방해가 있고 조금만 위협을 당해도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냥 불이 죽어버리고 좀 해보려고 하다가 방해가 있으면 그냥 마음이 꺾여서 낙심해버리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될 수모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입을 닫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여전히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편안하게 놓고 보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주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로서 맞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9절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중에도 기도한 것은 핍박자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자신들이 겪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중한 것은 뭐냐?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아가서 계속적인 병고침의 역사와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복음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귀하다고 한다면 이 사명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담대함을 주시도록 구하는 것 우리 역시도 이런 필요한 일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

이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장벽입니다.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줄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복음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도들이 기도를 마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의 비장한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도했던 결과들이 이루어졌죠. 기도의 결과로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들의 마음속이 담대해졌고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한 이들의 기도는 말씀, 그 기도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면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는 교회의 미래는 프로그램이나 사람의 계획에 달려있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일의 우리의 모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부흥사인 디엘 무디는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기도를 보면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미래를 향해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오늘 드린 기도의 열매를 우리는 내일 거두게 된다. 현재의 기도를 보면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고 교회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그 교회의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려야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오늘의 기도 속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의 이름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낙심하고 기도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가 않고 도무지 예수 믿을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내가 100번 수백 번 이야기해도 들어줄 것 같지 않아도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0: 그 영혼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계속해서 내 기도 속에 오늘 담을 때에 때가 되어서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들녘에 참 누런 곡식들을 보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제 오후에 들녘에 나가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지나면 그냥 다 이제 타작을 하고 없어질 것 같아서 이 아름다운 광경을 타작하기 전에 눈에 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보고 왔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논마다 주렁주렁 맺혀있는 곡식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곡식이 그냥 맺혀있는 건 아니에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심고 한여름에 가꾸고 그런 수고를 해왔기 때문에 저런 누런 곡식이 논밭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저렇게 열매가 멋있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 때를 따라서 뿌렸기 때문에 그들이 눈물로 그 무더운 여름을 감당해내었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추수할 것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어떤 미래가 그려지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미래가 있고 기도하면 열매가 있고 기도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 초청주의를 통해서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초청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초청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친구들과 이웃들이 돌아오는 그런 복된 천국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834-6039번, 055-834-6039번 고성하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송가이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진행의 마산중앙교회 곽동강 목사입니다. 마음속 쓴뿌리는 해결되지 않는 상처, 감정의 억압, 지속적인 분노와 억울함이 마음 깊은 곳에 쌓여 뿌리 내릴 때 형성이 됩니다. 쓴뿌리가 가시가 되어 올라올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마음속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인지적, 행동적 변화를 단계적으로 실천한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청취자 여러분 모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가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같이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옛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씨를 뿌리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요? 저와 청취자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 서울 모태 합창단이 찬양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성가의 샘 진행의 마산 주안교회 곽동관 권사였습니다. FEBC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10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10월 15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10월 20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10월 22일 목요일 동광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10월 27일 화요일 남양교회에서,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10월 27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 통영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사모님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2026 사모의 수다가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동산 세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신청은 10월 15일 목요일까지고 선착순으로 15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277-370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조이코리아 카다로스 초청 찬양 집회가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복내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9011-19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청춘찬양단 초청 찬양집회가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1-338-910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성시화를 위한 가을 부흥축제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고성제일교회에서 백동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7755-3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동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가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7200-273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호 당신의 날 진주 나들목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찬양과 말씀, 간증과 나눔의 자리에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4584-063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배우 이정용 초청 1025 전도축제가 10월 25일 주일 저녁 7시 신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42-6464번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기념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랑의 책 기증 운동이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 도서는 2021년 이후 출판된 도서이며 자세한 문의는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해기독교연합회 연합부흥성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진해침례교회에서 권준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42-464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청바지를 보면 앞주머니 안쪽에 아주 작은 주머니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겨우 손가락 몇 개만 들어갈 정도라서 도대체 여긴 뭘 넣으라는 거지? 한 번쯤은 궁금했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1870년대 청바지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 회중시계를 넣기 위해 만든 주머니였다고 해요. 당시에는 손목시계보다 회중시계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시계가 깨지지 않도록 작은 주머니를 따로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시대는 바뀌었지만 그 작은 주머니는 지금도 청바지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처음 마음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죠.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함은 생겼지만 처음 품었던 마음은 점차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샘솟듯 솟아나길 바랍니다. 오늘은 청바지의 작은 주머니처럼 내 삶의 처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왜 이 길을 시작했는지,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내 마음에 심어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그 처음의 감사가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고 다시 걸어갈 용기가 되어줄 겁니다.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10월 13일 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넨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생방송 은혜의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웨이홈의 최고로 사랑해요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 찬양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역시 출석 단어 은혜 두 글자 받고 있습니다. 아, 은혜 남겨주시면 출석 인증되고 오프닝 내용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 은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려야죠.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선물,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가장 먼저 4833님께서 은혜 출석 단어 보내주셨고요. 0019 로이님도 오늘 일찍 찾아오셨네요. 샬롬 은혜 충전 라이브라고 출석 단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4420님, 샬롬 피디님 안녕하세요. 저 자랑 좀 해도 됩니까? 라고 운을 띄워주셨어요. 과연 어떤 자랑일지. 저희 복음 카페 회사원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한 여성 회사원분께서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값비싼 디바이스 화장품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왜 저한테 주시냐고 물어봤더니 사장님처럼 커피로 극동방송 복음 전하시는 분은 처음 본다면서 회사에서 받은 선물인데 사장님께 드리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원하시는 음료 한 잔을 무료로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고 인증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또 예쁜 이 꽉에 포장이 되어 있는 고급 화장품을 받으셨다고. 처음에 복음 카페 회사원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직원분들이 많은 줄 알았네요. 예. 근처에 회사원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4420님께 또 귀한 선물을 주신 우리 여성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보내드리면서 맛있는 음료로 대접해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5202님도 은혜 남겨주셨고, 그리고 2850님 어플리케이션 댓글로 귀청미니 첫 곡 메롱 오랜만에 어플리케이션 댓글을 확인했는데 예, 귀청미니. 자, 오늘 은혜 두 글자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데일리 미션도 살펴봐야죠. 오늘은 화요일 신청곡 컨테스트 시간입니다. 신청 찬양 컨테스트,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찬양들 마구마구 마구잡이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코인 찬양방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신청 찬양들을 함께 나누고 또 부르면서 기쁨과 은혜가 마구마구 충전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코인 찬양방 신청하실 분들은 1부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 찬양들 샵 0981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석 단어 은혜 그리고 신청 찬양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옵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이네요.

자, 오늘 출석 단어 은혜, 출석 단어 두 글자 은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2부 코인 찬양방을 위한 우리 신청곡 컨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하고 싶으신 찬양,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요? 샵 0981 혹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찬양도 계속해서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의 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서 4420님께서 그 화장품 받으신 걸 검색해보니까 가격이 무려 놀라지 마세요. 45 정도 한다고. 이걸 진짜 제가 받아도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어우, 정말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화장품이 45라니. 예.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럴 또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니까 주신 게 아닐까요? 네. 항상 우리 복음을 전하시는 4420님. 노고라고 해야 되나요? 예. 또 그 칭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또 맛있는 음료 만들어 드리면 되죠. 예. 6919님도 은혜, 샬롬,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플리케이션 댓글로 꽃들도 신청해 주셨고요. 우리 박

박병현님께서, 그리고 2850님, 남을 위해 깨뿌리는 만큼 소심하게 난입하신 피디님. 저 지금 에너지 아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코인 찬양방 때 폭발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 코인 찬양방 신청하실 찬양들 마구마구 보내주셔야겠죠. 네,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찬양들 오늘 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샵 0981번으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신청 찬양 2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땡성님께서 김은국이 부릅니다. 아, 은혜요. 요거 알면 우리 또 옛날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압니다. 네. 호랑나비 우리 김은국 형님의 아, 은혜요. 자, 우리 신청하실 찬양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 은혜 두 글자, 은혜 두 글자, 우리 출석 단어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찬양은 샵 0981이나 어플리케이션 댓글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예수가 거느리시니 띄워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들 함께 부르며 은혜 받는 시간이죠. 코인 찬양방과 집으로 가는 길 말씀 묵상이 이어집니다. 1부 끝곡 조찬미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들으시면서 잠시 후 6시 2부에 뵙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께서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요. 네 가지의 종의 노래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종을 찾고 계시는 거고요. 이 종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하나님의 종에게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삶으로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요, 이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는 거, 우리 공동체는 달라질 것이라는 거. 지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구를 믿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주로 고백하며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100%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의 정체성이 뭔지,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이 뭔지 이미 42장 1절이 역력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입니다. 이 1절 한절 속에요, 42장 1절 한절 속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는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인지 이 한절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절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면요, 우린 그다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의 길이 열려질 것이라는 거. 이 정체성이 우리의 것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바로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새기면서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우리 앞장서서 걸어가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는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거든요.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린 그 뒤를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42장 1절을 보면서요,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안에 있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읽으시면서 뭐가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뭐가 강조점이 들어가 있는지. 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뭔가요? 내가 모든 주권은 다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으신 겁니다. 종은 자신의 주권으로 나서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처음에 나와 있던 것,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무엇을 잘했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내가 무엇을 잘했기에 하나님께서 붙드셨을까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죄인이었고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붙드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붙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중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남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재능이 출중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선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 붙드심을 받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렇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드시는 거고요, 은혜로 붙드시는 거고요, 은혜로 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뻐할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기뻐할 것이 없는데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식으로 자녀로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이쁜 짓을 했던가요? 절대로 이쁜 짓 한 것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길입니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기뻐하시나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기뻐하시나요? 그렇죠, 마음에 드는 사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이쁘지 않은 구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기뻐하는 자녀의 삶을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요, 너는 이런 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요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미 우리를 이 눈에 보이는 이대로,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를 계획 세우신 그것을 바라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이런 기쁜 존재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보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선택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은혜로 우리가 붙드심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가야 될 길이 있겠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야 될 길은 뭐냐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사명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사명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저앉아 있거든요. 태신자 초청 예배를 우리가 11월 1일 날 드렸는데 아직도 태신자 기록된 내용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방에 정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명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이 일을 이루어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무엇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를 붙드셨고요, 우리 기뻐하는 존재로 불러주셨고요, 그 다음에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삶으로 아름답게 이끌어가기를, 붙드시는 자로, 택하신 자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자로 평생을 이끌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게 뭔가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는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이 사명자가, 바로 이 종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이제 사랑 제자반에 들어오면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합니다. 이제 수료식 할 때는 암송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을 암송하게 되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작부터 끝까지요, 아 이게 우리였구나, 이게 우리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구나, 로마서 8장이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합니다. 그걸 수시로 기억하고 다시 암송할 때마다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두 절만 봅니다. 8장에서요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은요 이와 같은 길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14절에 들어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자녀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죠.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붙드셨고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명칭을 칭해 주셨고요, 택함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됐는데, 입양이 되었는데 이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서먹한 거죠. 어디가 더 좋았던 시절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까요? 옛날에 살았던 그 사단의 자녀로 살았던 그 삶이 그리워지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믿기 시작했을 때 제가 끊어야만 됐던 것들이 있거든요. 춤추러 다니는 거, 술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끊어졌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꺼번에 정확하게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졌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춤추러 다녔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입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천천히 천천히 걸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옛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쪽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계속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가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지금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술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담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옛 자아와 씨름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이제 세상을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아직도 우리 안에 옛 자아가, 옛 기질이, 옛 성품이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가는 삶으로 걸어가는 거죠. 어느 정도의 세월이 걸릴까요? 저는 평생이 걸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죽을 때까지 끝.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과 고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이루어 갈 겁니다. 제가 그걸 어디에서 느끼느냐면요,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걸 느끼게 됩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 자녀들이 와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꾸 시커먼 게 와가지고 나를 끌어가려고 한다, 끌어가려고 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시커먼 게 자꾸 나타나서 자꾸 나를 끌어가려고 한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단은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요, 끝까지 덤빈다는 겁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요, 사단도 전쟁을 벌면서 자기 것으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써댄다는 얘기거든요.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러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걸어갈 때 어떤 길이 열려갈 것인가? 이미 이사야서 11장 속에는요 그 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주셨거든요. 바로 이런 삶이 될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바로 이런 세상이 열려질 것이며, 그게 누구를 통해서냐? 메시아를 통해서 그 길이 보여질 것이며, 우리는 그 메시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 그럼 나도 달라지고 공동체도 이렇게 달라질 것이라. 그걸 보여주는 구절이 있거든요. 바로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1장을 보시면서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나는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정도로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줄기, 보통은 나무 둥치에서 가지가 뻗어 나와서요, 그리고 열매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근데 줄기,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뭐밖에 남지 않았다고 되어 있나요? 뿌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체되어진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가지가 나게 만드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무너져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무슨 역사가 펼쳐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시죠. 이 영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한번 숫자를 세보죠. 첫 번째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명철의 영,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 그 다음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몇 가지가 들어가 있나요? 일곱 가지입니다. 일곱 가지. 이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뜻하는 겁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께서 일곱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성령께서는 완전하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으시다, 모든 것에 모자람이 없으시다.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채우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11장 2절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이며,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찰 것이면서요,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 능력들이 가득히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가득히 충만하게 역사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 바로 이 일곱 가지만 얘기한 것은 뭐냐면요, 그 외의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지혜롭고 명철하고 지식이 넘치고 그리고 재능과 능력이 넘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데, 이제 나에게 지식이 조금 넘쳐나기 시작하면요, 지혜가 조금 넘쳐나기 시작하면요, 이제 내 경험을 가지고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뒤로 제쳐놓고 내 생각과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일을 풀어가려고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요, 내 영광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식을 펼치고 지혜를 펼치면서 재능을 펼치면서 자기 자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이미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나서 빼버린 겁니다. 내 자랑하려고 그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제 역할을 발휘하며 제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갈 터인데, 내 것인 줄 알고 내 자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요,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이미 무너진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의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며 무너뜨리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벌어지는 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 거하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걸어가고 있다면요, 내 삶은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바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이 지금 가장 기쁘신가요? 혹시 춤추러 가는 거? 술 마시는 거? 그리고 또 어디 나가서 노는 거? 이런 것들이 즐거우신가요? 게임하는 것이 즐거우신가요? 점점점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면서요, 세상 것이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삶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내 삶이 자꾸만 세상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져가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시간만 나면 유튜브를 보면서 짤을 보면서 흥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 하나하나가 이제 다르게 걸어가야 될 삶이 된다는 것. 내가 지금 세상 것에 취해서 걸어가는구나.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에게 있기를 소망한다는 그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 이러할 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시작될 때요, 즐거움으로 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한 사람이 보여주는 그 모습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너는 그런 인간이야, 내 귀에 들린 한마디를 가지고 너는 그런 인생이야, 이제 나하고는 끝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 결론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과거에 뭐가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 마음이 가슴속에 들어온다면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들은 것 한 가지, 어떤 결론적으로 본 것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고 판단해버리면 끝낸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그것처럼 힘겹고 위험스러운 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과 그리고 내가 들은 것,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심판하며 판단하며 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아니면 나의 성격과 기질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친구들이 와서요, 결론만 보는 겁니다. 현재 벌어진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 것만 듣는 겁니다. 그리고는 욥을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죠. 네가 그렇게 불치의 질병을 겪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면 너는 저주받았음에 틀림없다. 그런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죄인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욥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건 절 관심조차 없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2018년이네요. 2018년. 그때 허리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처음에는 다리가 조금 찌릿찌릿한가 하더니 몇 개월 지나니까 디스크가 터져서 걷지도 못하는, 누워있으면 이게 눌려서 몸이 마비되는,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래서 저는 놀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걷지도 못하고 누워도 제대로 바르게 눕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1차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해서 이제 나은 듯 했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또 재발이 되어졌어요. 또 재발이 되어서 또다시 이제 시술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시술을 받고 이제 입원해 있는 상황 속에서 다음 날 퇴원인데 이제 성경부 같이 하는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밤에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내일 대리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대구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운을 떼시면서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밤잠을 설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러시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오셔서 이제 쭉 나가는데, 아내와 제가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타고 가고 이제 앞에 다른 권사님하고 이제 그 권사님 운전해서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운을 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시간 거리였거든요. 집에까지 가시면서 이런 운을 떼시는 거예요. 이렇게 1차 수술 받으시고 또 시술 받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아직도 몸이 지금 제대로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곰곰이 하나님께 여쭈면서 또 다른 목사님에게도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뭔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고 죄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 죄를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렇게 좀 회개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한 시간이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하루 종일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말 그대로 고통의 시간으로 막 몸이 저절로 가라앉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한 며칠간에 이제 고민한 거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아니다라는 말씀도 주시는 듯 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갔고요. 몇 개월 있다가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 6개월 쉬고 강의를 시작할 때가 되어서 무슨 강의를 했을까요? 어떤 성경을 강의했을까요? 그래, 욥기다, 욥기. 욥기를 강의하자. 가장 먼저 한게 욥기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참석하고, 그래서 이제 욥기 강의를 열심히 이제 선포했죠. 친구들이 이렇게 과거를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현재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을 매도하고 몰아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부드럽게 얘기하고, 이제 하루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뭐라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친구같이 돼버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과를 받고 그리고 또 관계가 다 잘 회복되고 그렇게 또 이제 지냈던 시절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귀에 지금 방금 들린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정죄해버릴 때가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서요, 이사야서 1장에서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 그것부터 선포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재판을 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다 놓고 재판을 거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늘과 땅을 부르셨을까요? 하늘과 땅 너희는 다 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내 백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지 않았느냐? 땅은 다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에게 가서 증인이 되어달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섣불리 하지 않으시고 증인을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본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섬세하게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 결론만 가지고 나온 그 들은 얘기만 가지고 판단해버린다면요, 과거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매도될 수가 있고 한 사람이 심판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십니다. 다 들으셨습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 내가 행해 줄 것이라. 우리가 원수 갚으면요 더 과하게 나갈 때가 많습니다. 내 한 맺힌 심정으로요 더 과하게 나가거든요. 내가 다 아니까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네 심정까지 다 알고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길 때요 힘겹긴 하지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힘겨울 수가 없습니다. 힘겹긴 하지만 가장 완전하게 끝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내가 보았다고 해서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게 결론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간다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다른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6절의 역사가 그래서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우리는 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100% 똑같은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기질들은요 다 다양합니다. 거기에 기질은 절대로 선과 악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 기질이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고 악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아무리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할 때, 여기에서 보시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모든 기질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며 그 성령에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바로 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오늘 읽은 내용,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3, 4절을 보시면 바로 이런 역사가 그래서

0: 기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거할 때 아무리 상처받은 영혼, 아무리 무너진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둥켜 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그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다시 살려내는 역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거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늘 힘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4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쇠하고 낙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요, 내 속이 다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기질이 다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요, 너무도 힘겹고 버겁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 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며 우리에게 삶의 길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서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바로 이와 같은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1: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32년 전에 창원에 와서 병원을 하고 있는 창원 한마음병원 의장 하충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과 처음 만났던 기억은 어떠셨나요?
1: 제가 창원에 온 지 32년 됐고 극동방송도 30년 됐잖아요. 그제 그때쯤 한 30년 전에 구자천 선배님의 소개로 제가 시청자위원회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옛날 저 소소한 기억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의 30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실까요?
1: 사실은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지역 방송으로서 초창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어렵게 우리가 극동방송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점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때 시청자위원회 때 가면은 정말 성기는 분들한테 잘 해드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강렬한 기억은 없지만 그때 그부터 관계자분들께서 잘 하셨고 또 그 목사님들이 애쓰셨던 이종성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들 엄청 극동방송 만들기 애를 많이 쓰셨던 그런 기억들이 나기도 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셨을까요?
1: 그거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처 외할머니가 개척교회를 만드는데 애쓰신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면 어려운데 도와줘야 되는구나. 또 지부장님께서도 개척교회 사는데 어려운데 좀 지원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당연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특히 처 외할머니의 그 관계 때문에 그런 소중한 기억들 특히 저 요새는 교회도 어렵잖아요. 그죠? 인구도 줄어들면서 교직회 하시는 분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부족하지만 우리 처 외할머니가 하셨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죠. 이제까지도 제가 창원시에 32년 살면서 거기에서 하는 일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했고 도와드렸고 그 일환으로 또 개척교회 사모님 모시고 행사할 때 제가 지원을 해드렸다고 생각해요.
2: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창원 극동방송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1: 극동방송이나 하나님이나 한마음비롯 같은 인류, 핵심 가치는 인류예요. 특히 요새는 경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극동방송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재병을 해도 역할도 있을 거라고 싶은 생각인데 우리 주위에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선을 거기다 돌려주신다면 또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 한마음병원도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어려운 일과 함께해서 그분들이 잠시나마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원 극동방송 30주년 화이팅!

창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희의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프롬갓의 예수 사랑하심은으로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프롬갓의 예수 사랑하심은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데일리 미션에 매일매일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은혜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 선물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두들 은혜 충전하실 준비 되셨나요? 코인 찬양방 달려갑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지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미니 PD와 각자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 코인 찬양방. 자, 오늘 코인 찬양방 오늘도 다섯 곡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다섯 곡의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과연 어떤 찬양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자리에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 찬양방 첫 번째 찬양은 미니 PD의 추천 찬양입니다. 오늘

이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박병현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꽃들도 사랑의 교회 캔송 키즈 우리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아이들의 목소리에 제 목소리를 도저히 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캔송 키즈의 꽃들도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3927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주의 은혜라. 이 찬양 신청해 주시면서 68년 지나온 매일의 삶이 은혜뿐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아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코인 찬양방으로 나누니까 은혜가 2배, 3배, 50배, 100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은혜라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제이어스의 찬양 만나봅니다.

오늘 코인 찬양방 마지막 찬양입니다. 4833님께서 신청해 주신 유은성의 마음의 예배, 우리 함께 찬양의 열기라고도 잘 알려진 찬양이죠.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코인 찬양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코인 찬양방 다섯 곡의 찬양 만나봤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들, 또 함께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부르는 찬양들 함께 하셨는데 이 시간 은혜로 가득 채워지셨죠? 함께 매주 화요일 코인 찬양방에서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면 더욱더 기쁘고 은혜 가득한 시간 되니까요. 우리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도 신청 찬양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 신청 찬양 보냈는데 왜 안 들려주세요 하는 찬양들 있죠. 자리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앞서서 0720님 감사 신청해 주셨고, 또 7876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5389 대구 최창현 집사님은 부흥 신청해 주셨는데 요 찬양은 오늘 끝곡으로 한번 띄워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옵땡화님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역전되리라 요것도 신청해 주셨고, 요 찬양들은 또 다 제가 내일 이 시간에 함께 준비해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0019 로이님도 문자로 신청 찬양 보리라, 보리라 요 찬양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이거 맞죠?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이 찬양도 제가 내일 이 시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띄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 찬양 안 나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이 시간에 꼭 띄워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833님도 신청 찬양 감사드려요. 주일에 마음의 예배 이 찬양 부르는데 눈물 났어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 3927님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라고 문자 남겨주셨네요. 우리 코인 찬양방 매주 화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으로 가는 길 묵상 만나봅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극동방송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 10월 13일 화요일 묵상 제목, 오늘을 위한 즐거움.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1643년 영국의 신앙심 깊은 평신도 대표와 유명한 신학자 151명이 웨스트민스터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단을 걸러내고 영국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무려 5년에 걸쳐서 1000번이 넘는 열띤 회의를 열었죠. 그 과정에서 교역자들의 교육을 위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평신도들의 교육을 위한 소요리 문답이 탄생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찰스 스윈돌 박사님은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항에 집중해 신앙생활의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첫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단순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0: 제의 목적입니다. 행복은 오늘을 위한 것이며 기쁨은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산다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참으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행복을 느끼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해나가는 것이죠.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1: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현재 시각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집으로 가는 길 묵상에 이어 예수 행진의 보라 새이를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내일이죠. 내일 이 시간에는 우리 누가의 처방전 코너가 준비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매주 다른 전공별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의료 상식을 알아가는 시간인데 내일은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우리 눈 건강과 관련한 질문들 문자와 댓글로 남겨주시면 내 궁금증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 이 데일리 미션 그리고 출석 단어 많은 분들이 함께 남겨주셨고요. 앞서 6864님께서 은혜 충전 꽃들도 아이들이 부르니 더욱 은혜가 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의 이 목소리 특히 아이들의 합창 하모니를 들으면 아,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이들의 합창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특별히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리 아이들 참 잘하잖아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들도 제가 이 시간에 많이 많이 띄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5389 대구 최창현 집사님께서 신청해주신 부흥 준비했고요. 신청해주시면서 저희 교회가 부흥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빠른 시일 내에 오셔서 부흥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네요. 함께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최창현 집사님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전도단의 부흥 띄워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충전 라이브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저는 원래 가족들이랑 같이 살다가 작년부터 학교 통학 때문에 혼자 지내게 되었는데요. 이게 밤에 방에 혼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적막하고 외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전부터 추천은 받았지만 듣지 않았던 극동방송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집에 이제 계단을 올라오면서부터 극동방송을 틀고 있습니다. 사실 믿는 가정이 아니어서 집에서는 기도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극동방송 들으면서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이랑 교제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람이 갈수 없어 전파가 갑니다. 이걸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전파가 대신 가서 하나님을 전해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파 선교사도 결단

혹시 망설이고 계시나요? 어둠 가운데서 외롭게 지내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창원 극동방송과 함께 1분의 전파를 통해 그 사랑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돼주세요. 한 달에 10,000원으로 1분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 선교사가 되시면 혼자가 아니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요. 생명을 살리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사랑장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장을 우리가 늘 읽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한가 생각하기도 하고, 사랑장을 읽다 보면 나는 사랑의 참 본질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성자로 불리웠던 이는 앤드루 머리라는 사람입니다. 앤드루 머리가 겸손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저는 시간이 되면 이 겸손이라는 글을 늘 되새깁니다. 피조물의 영광이 겸손이고 겸손할 때 삶을 가장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겸손의 글을 쓴 앤드루 머레이는 평생 동안 꼭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한 일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앤드루 머레이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람장을 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한 절 한 절 한 절을 읽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자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방언을 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의 비밀을 압니다.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탁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 존재 가치의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세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신앙적 활동의 영적 가치, 목적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상실한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좋은 대화를 시작했는데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기 쉽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지식으로 자기를 자랑할 뿐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냉랭한 신앙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하여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자기를 다 줍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에 자기 자신의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제합니다. 희생합니다. 봉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의를 드러낼 뿐이고 자기를 과시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으로 구제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희생의 크기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희생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업적보다 성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수고할 때에 참된 기쁨이 있고 사랑으로 수고할 때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제대로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수고할 때 온전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과 성도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긴장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꾸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참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퀴벌러 로스라는 이가 인생 수업이라는 글을 여러 해 전에 썼는데 그 인생 수업에 보면 그 교통사고 이야기가 한 소절이 나오게 됩니다. LA에 살고 있는 이 40대 이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오후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혼자서 차를 몰고 시내 외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고속도로에 딱 진입하니까 주말이 시작되어서 많은 차들이 붐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을 생각하면서 빨리 차를 몰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가려고 하는 그 고속도로를 달려

가는데 고속도로 중간쯤 갔을 때 빨리 달리는 차들이 갑자기 멈추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앞에 멈추어지는 차를 보고 발견하고 속도를 늦추고 자기도 차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어 서서 백미러를 보는데 뒤에 오는 차는 미처 보지 못하고 전속력으로 달려옵니다. 속도를 줄일 기미도 보이지 않고 멈출 기미는 더더욱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상이냐 죽느냐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가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자기 손을 딱 내려다보니까 운전대를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꽉 붙잡으려고 의식한 것은 아닌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를 꽉 움켜잡으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움켜잡으려고 내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차가 와서 나를 심하게 박아버리면 나는 생명을 잃을 수 있겠다. 그 짧은 순간에 나는 이렇게 움켜진 채로, 꽉 붙잡은 채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움켜잡았던 손을 핸들대에서 내리고 양손을 다 내려놓고 편안히 삶과 죽음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 순간 뒤에 오는 차가 정말 엄청난 충격으로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큰 경험 소리가 나더니 사방이 시간 지나니까 고요해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놀랍게도 이 중년 여성이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크게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앞차를 보니까 자기 차가 가서 앞차를 박살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니까 뒷차도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자기 차는 중간에 있는데 정말 종이차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기적같이 생명을 건진 거예요. 경찰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생명을 건지고 다치지 않은 것은 몸의 긴장을 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운전대를 꽉 잡고 온몸이 긴장을 했다면 차 사고 나기 전에 벌써 몸이 다 망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육을 긴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한 부상을 입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 때 주먹을 꽉 잡은 채로 살지 않겠다. 손을 펴고 살아야 되겠다. 내 손바닥 위에 아주 부드러운 새 깃털이 놓인 것처럼, 깃털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깃털이 놓인 것처럼 평화롭게 그리고 사랑에 손을 펴며 살아야 되겠다. 세상의 것들, 완벽한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쥐를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꽉 잡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없이 인생의 여행을 여행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이 글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그리고 배우라. 네 가지 L입니다. Live, Love, Love, Learn.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그리고 배우라.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다. 지금 이 순간 가슴 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분은 스위스 출신 정신과 의사였고 전 세계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가진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 부족한 사람을 봅니다. 그 가진 것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걸림이 되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가진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을 보면 참 인생을 아름답게 산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때가 있고 혼내고 싶고 이 짜증내는 거 보면 그냥 쥐받고 싶는데도 부모가 참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면 온유합니다.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랑하면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면 허무와 낙심을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주고 사랑하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나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더더욱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됩니다. 견디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것은 사랑의 부재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다가 장성하면 어린아이처럼 말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깨닫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어린아이가 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라면 아주 맑은 영혼의 소유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만은 아울러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생각함으로 말하고 깨닫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성하고 나면 믿음이 정말 자라고 나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사랑할 때 아는 거예요.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는 언제냐면 사랑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믿고 참고 바라며 견디고 사랑하면 신령한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살게 됩니다. 박애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전에 박수무당으로 한 10년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고 이제 집사님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박애녹 목사님이 이 무당으로 있으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네 가지 공통점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악한 영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 첫째가 뭐냐면 신경질을 잘 낸다고 그래요. 쉽게 화를 벌컥벌컥 잘 낸대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무당들을 만나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한대. 아주 능청스럽게 거짓말한대. 얼굴 색 하나 안 바뀌라고 말 거짓말을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들통날 일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질투와 시기심이 아주 많단답니다. 아 그냥 뭐 이간질도 잘하고 후욕이라고 그러죠. 뒤돌아서서 욕도 잘하고 남 잘되는 그 꼴을 못 보고 산다 그래요. 어쨌든 비난하고 정죄해서 사람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음란하다고 그래요. 십자가처럼 희생적인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산다라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가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요.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불법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불법 때문에 세상이 왜 이러냐고 자꾸 비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심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꾸 심판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우리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말이라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세상에 불법이 아무리 성해도 내 마음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품고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을 그 마음에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지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예언도 그리고 지식도 방언도 필요하지 하늘나라 가면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오늘 12절 말씀 거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래요. 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지금 거울하고 달라요. 보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하고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그래요. 하늘나라 가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의 설명으로 한다면 사랑하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환히 보게 될 것이고 사랑하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모든 것을 온전히 아는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면 사람도 온전히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 십자가의 사랑, 신비롭고 오묘하고 강렬한 그 십자가의 사랑,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가운데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늘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그 짧은 거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부인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 밤새 고기 잡은 그들을 위해서 숯불도 피워놓으시고 아침도 준비해놓고 고기도 구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다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참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늘 마음에 늘 저의 마음 스스로 질문이 됩니다. 헬라로 아가파스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다른 건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내 입을 열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도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 앞에 세워지고 베드로처럼 다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0: 사랑은 감정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썼습니다. 양손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양발에도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죄, 나의 허물,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스럽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실 때에 십자가 아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자기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함으로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이다. 사랑은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흉악범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한평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한평강도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마땅히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흉악범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품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용서합니다. 이 한평강도가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에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그를 죽어가는 마지막에 격려하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데리고 낙원으로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감정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아, 사랑하면 좋구나라는 관념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 큐벨러 로스가 그의 글 중에 이런 글귀를 남깁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과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그들을 보러 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서로 대화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살아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말씀대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의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9-0688번 김해 동서남북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가을에도 저희가 뭐 김장 준비도 하고 이런저런 선물도 사고 네. 하는 와중에 이렇게 선선한 날에 어디 안 놀러 갈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네. 대표님도 좀 즐기고 계신가요?
1: 아,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추석 때 또 우리 서로 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0: 네.
1: 여기서 지금 워크샵이라고 한국에서 말하는 것이 북한에서 말하면 우정을 다지는 모임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데, 이 워크샵을 이번에 저희 단체, 그러니까 우리 북에서 온 친구들인데
0: 네.
1: 네.

0: 지금 한 게 우리 일반 단체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개인이 단체 만들 수 없지만은 우리는 단체를 만들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 단체가 동일부 소관의 단체인데 이 단체 구성원들로 해가지고 야 이번에 추석도 못 봤는데 이번에 가을에 좀 우리 1박 2일로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1박 2일을 했던 거죠.
1: 오, 가을을 맞아서 우정을 좀 다지는 이번 모임 가운데 내돈내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 지난 주말 1박 2일 워크숍에 회비 1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 1박 2일 워크숍을 다녀오셨어요, 대표님?
0: 네, 맞습니다.
1: 1박 2일이면은 어디 또 빌려서 다녀오신 거잖아요. 뭐 숙박비, 식비, 교통비 다 들었을 텐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그동안에 먹는 거, 이틀 동안에 먹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일부 구매해서 네. 직접 요리해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식당에 가서 정말 그 맛있는 식당, 괜찮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1: 네.
0: 바닷가다 보니까 해수욕장 가서 해수욕하고 나서 또 거기서 조개구이도 해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 그래서 저희가 돈을 모았던 거죠.
1: 네.
0: 그러니까 회비를 1인당 10만 원씩 모이니까 6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60만 원 되잖아요. 근데 또 좋았던 게 뭐냐면 놀다가 저녁에 쉴 때는 음식을 해먹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에 네. 숙소가 있어요. 근데 복층이다 보니까 1층, 2층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하려면 숙박비를 이제
1: 돈, 예,
0: 그러니까 잠자는 거는 돈 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살고 있는 합숙이다 보니까 저희 그 숙소에서 샜어요. 그다음에 고도는 전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1: 와.
0: 와 60만 원 쓰니까 그 1인당 10만 원씩
1: 6명
0: 충분하고 6명인데 충분하게 이제 잘 즐기다가 네, 갔죠.
1: 숙박이 해결되면 사실 크잖아요.
0: 네.
1: 숙박비가 6명 잘 꼬시면은 더군다나.
0: 예, 보통 그것도 한 20만 이상은 넘어가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근데
1: 적어도.
0: 그거는 전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 가지고 충분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거죠.
1: 더 맛있는 거 드셨겠어요.
0: 아, 그렇죠. 저 인스파이어 리조트라고 해가지고 영종도 있는 그 거기는 먹을거리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요리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음식도 있고, 예, 미국 그 쪽의 음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음식,
1: 네.
0: 중국 음식, 일본 그 사스미 스시 음식 식당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뷔페라 해가지고 전 세계 음식을 동시에 먹어볼 수 있는 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서 골라서 먹었던 거는 그 좀 이제 중동 나라에서 먹는 음식인데
1: 네.
0: 거기 또 보면 짬뽕 돼가지고 서양 음식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양갈비도 나오고 양갈비 구이, 예 그리고 다양한 이제 그 야채를 가지고
1: 네.
0: 그래서 가공을 한 건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연어 훈제도 같이 나오고 참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니까 그때 다들 만족해가지고
1: 네,
0: 네 그리고 와인도 또 같이 또 들고 막 그러면서 재밌게 시간 보냈죠. 그리고 바닷가에 나가서는 또 조개구이를 했는데 살아있는 조개 있잖아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해주는 건데 정말
1: 너무 맛있죠.
0: 예, 맛있죠. 그래서 참 잘 먹는 것도 중요했지만 먹는 것보다도 그 먹으면서 즐거운 와중에 북한에 살 때도 해고해보고 그다음에 네. 여기 살면서 살아오던 이야기도 해보고 우리 단체가 앞으로 이제 뭘 할 것인가도 이야기해보고 너무도 좋은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1: 다 같은 고향 분들이신 거잖아요.
0: 그렇죠. 거기서 왔던 친구들이고 아 그리고 노래방도 전에 갔어요.
1: 노래방을 네. 노래방이라고 하나요 북한에서?
0: 북한은 카라오케라고 하는
1: 카라오케.
0: 게 있는데 그게 일반이 많지는 않고 호텔 가면 카라오케장이 있고 예 그리고 북한은 보통 보면 집들에 이제 라디오 아 이거 이제 증폭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음기 뭐 증폭기 네. 있고 마이크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노래방에서 쓰는 것은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노래방 가면 거기는 일체 장비가
1: 네.
0: 엄청 멋있는 데다가 방음 처리되어 있고 멸명등이라고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분위기가 딱 띄워주잖아요.
1: 네.
0: 거기서 이제 노래를 막 부르고 노래방 가면 북한 노래도 몇 개 돼요. 그 안에.
1: 진짜요?
0: 네. 그 심장이 나는 사람들 주제가도 있어요. 그게. 네. 그리고 북한에서 흔히 많이 부르는 게 옛날 이제 우리 그 해방 전에
1: 네.
0: 카푸 작가 편에 나온 노래들 중에 찔레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노래들 옛날에 우리 민족이 같이 부른 노래는 지금 북한에 부르거든요.
1: 네.
0: 그런 노래는 꽤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꽤 오래되다 보니까 한국 노래들 다 자기가 좋아하는 18분 있어요.

0: 고막 불러대고 막, 예, 정말 즐겁게 놀았죠.
1: 또 흥이민족이잖아요.
0: 네, 그래 맞습니다.
1: 여긴 또 음악도 노래도 네. 많이 발전돼 있어가지고
0: 우리 민족의 특성이 잘 놀잖아요. 잘 노는 특성이 있잖아요.
1: 잘 먹고 잘 노는데 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뭐 양갈비부터 시작해서 연어 그리고 살아있는 조개구이.
0: 네.
1: 근데 저도 사실 연어를 먹어본 게 연어를 접해본 게 꽤 커서 처음 접해봤거든요. 시골 사람이어가지고. 네, 네. 그리고 조개구이도 일부러 해변까지 나가야 되고.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크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은 아닐 것 같아요.
0: 북한에서는 조개가 우리처럼 이게 살아있는 조개를 먹어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한국은 우선 바닷가에 나가서 산거 먹을 뿐만 아니라 안쪽에 있더라도 그날로 이제 산조개를 바닷물 된 그런 차 있잖아요. 그 운반차가 다 이제 바닷물 씻는 차잖아요. 하루차라고 해가지고 그런 차가 이 시장까지 오다 보니까 다 산 걸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바닷가서 먹는 게 참 기분 좋은 게 배가 들어와가지고 금방 불린 걸 사 먹잖아요. 아 진짜 맛이 진맛이죠. 그리고 그 끓인 그 물 자체도 막 그 진짜 살아있는 조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1: 맞아요.
0: 네, 참 이게 한국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네. 북한 주민도 한국 와서 딱 일주일만 이런 걸 누려도 죽어도 원이 없겠다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1: 근데 더군다나 이게 금액적으로 또 본다면 10만 원이면 사실 1박 2일에 10만 원.
0: 그러니까 그렇죠.
1: 이틀 동안 함께 그렇게 나누면서 웃고 먹고 즐기고 하는데 10만 원이면 네. 우리 대표님이 하루의 일당도 채 되지 않잖아요.
0: 그렇죠. 우리 지금 모인 친구 중에 한 명도 일하는 게 지금 건설 현장에서 타일 붙이는 작업이에요.
1: 네.
0: 근데 그 친구는 하루 일당이 24만 원이에요.
1: 아.
0: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루에 3시간만 일해도 이거 벌 수 있는 돈인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이게 먹고 살아가기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일한 것만큼 바로 보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북한은 일해도 월급 제대로 안 줘요. 근데 이게 그 주는 월급도 작을 뿐만 아니라 근데 한국은 철저하게 법적으로 이래서 네. 월급 제대로 못 주면 그 고용주라든가 이 사람들은 감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도 이제 일한 것만큼 그만큼 이제 돈이 챙겨지고 그 돈 가지고 정말 한 달 동안 정말 재밌는 거 다 누려도 못 살 정도로 이제 돈이 되니까 참 그래 내돈내산 북한 주민들은 언제면 내돈내산 이런 말을 좀 할 것인지 이런 생각 들긴 들어요.
1: 그러게요. 내돈내산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생소한.
0: 그렇죠. 우리는
1: 단어니까.
0: 흔히 그저 대수롭장 생각하는데 북한은 내가 벌어서 내가 쓰려면 그 번다는 게 그게 정말 어렵죠.
1: 그리고 이게 내돈내산. 이거 네. 내가 산 내 돈으로 내가 산 거야.
0: 그렇죠.
1: 하면서 소소하게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제목으로 올라오기까지도
0: 네.
1: 그만한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남과 북의 이런 간극이 제일 먼저 복음을 기반으로
0: 네.
1: 사랑과 나눔과 은혜로 그 간극이 채워지기를 그렇게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대표님 내돈내산 준비하시면서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0: 네. 그 빌립보서 2장 2절 또 4절 5절 말씀 좀 제가 예, 가져왔습니다.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4절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1: 아멘.
0: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1: 아멘.
0: 참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이제 격려하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속에서 서로 나누고 또 그리고 함께 가는 그것이 그 어떤 국가적인 통지가 아닌 우리 스스로 이루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1: 네.
0: 참 너무도 행복해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 한국에 와서 저희 삶들을 보면 얽매지 않고 내 마음껏 즐기면서 누리고 또 그러면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참 그래서는 언제면 북한이 모든 혁명 사적실들 사적관들이 빨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성전이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1: 아멘. 사랑 가운데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남과 북의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의 김 대표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0: 찾아뵙겠습니다.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제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홍열 목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외모.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다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속삭임을 거부하세요. 그 대신 말씀의 음성을 들으세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세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세요.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10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10월 15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10월 20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10월 22일 목요일 동광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10월 27일 화요일 남양교회에서,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10월 27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 통영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사모님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2026 사모의 수다가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동산 세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신청은 10월 15일 목요일까지고 선착순으로 15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277-370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조이코리아 카다로스 초청 찬양집회가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복내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9011-19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청춘찬양단 초청 찬양집회가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1-338-910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성시화를 위한 가을 부흥축제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고성제일교회에서 백동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7755-3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동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가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7200-273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호 당신의 날 진주 나들목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찬양과 말씀, 간증과 나눔의 자리에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4584-063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배우 이정용 초청 1025 전도축제가 10월 25일 주일 저녁 7시 신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42-646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기념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랑의 책 기증 운동이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 도서는 2021년 이후 출판된 도서이며 자세한 문의는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해기독교연합회 연합부흥성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진해침례교회에서 권준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42-464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에 거하는 인생은 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장을 공격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라고 외칩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소유를 차지하고 반기를 들려하는 자들인데요. 그러나 이 목장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반면 목장 밖에는 이렇듯 악한 도모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끝까지 이 목장을 이탈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쉼과 위로가 있는 목장에서 나누는 찬양 같은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폴발로시의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주찬양 선교단의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김종윤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함께 나누면서 오늘 출발했는데요. 목장 밖에서는 여전히 악한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안전한 우리 안에 있는 줄 믿고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메시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병상에 있는 지체들 생각나시면 기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찬양들 함께 듣고 옵니다.

삶이 예배인 사람 데이비드의 찬양, 제가 피처링한 아름다운 찬양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세요.

프로비던스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화요일 순서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7864번님께서는 산에 가서 알밤 주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또 주셨네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먹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왜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참 돌아보게 하는 문자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듣고 싶은 찬양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지선 전도사의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선곡한 찬양들 또 함께 듣고 올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편곡 정예린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목장 밖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소유를 차지하려고 드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는데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식당에서 내가 주문한 메뉴가 안 나오고 전혀 다른 메뉴가 나오면 주문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누구나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손님의 주문 실수가 아니라 종업원의 실수로 주문한 것과 전혀 다른 메뉴가 나오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종업원들 전부가 치매 할머니들인데요. 이 식당의 이름은 주문 실수가 넘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식당이 그래도 되나 싶은데요. 엉뚱한 음식이 나오고 실수를 해도 화를 내거나 불쾌하는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웃으며 할머니들을 배려하고 오히려 어떤 음식이 나올지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식당은 이벤트 형태로 잠깐 개업했다 사라졌지만 이 식당을 기획했던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각박한 세상에서 실수를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비난하고 서로 험담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포용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품고 용서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화목한 삶, 평안한 삶이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 찬송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방송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은혜 찬송 지혜 말씀 시편 46편 함께합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해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혜 말씀 시편 4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평소 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경청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압정 하나. 그런데 막상 필요할 때 없으면 정말 불편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압정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 눈에 잘 띄진 않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지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은 말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작은 존재는 없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압정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첫 곡, 현석주 이계영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띄워드립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어린이, 세리, 창녀, 병자, 세상이 무시하는 그 압정들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내가 작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들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윤성의 소중한 너를 위해 창문에 작은 질그릇의 소망 띄워드립니다.

앉아 쉴 곳조차 없는 외로운 사람들과 나쁜 문화로 인해서 세상 속에 쓰러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에게 한번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청소하시는 분, 경비 아저씨, 또 동료들,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끝곡으로 아침에 나는 비록 약하나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띄워드립니다. 전혜권이었습니다. 작지만 귀한 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 옆에 성경, 더 메시지. 레위기. 8일째 되는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속죄제물로 드릴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드릴 수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속죄제물로 드릴 수염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드릴 1년 된 흠 없는 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를 기름 섞은 곡식제물과 함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회막으로 가져왔다. 온 회중이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섰다. 모세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했다.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형님의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리십시오. 형님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을 위한 제물을 드려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아론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로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자 아론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발랐다.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았다. 아론은 속죄제물에서 떼어낸 지방과 콩팥과 간을 덮은 껍질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살랐다. 그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그 피를 건네자 아론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각을 뜬 여러 부위와 머리를 건네자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는 내장과 다리를 씻어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랐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의 제물을 드렸다.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수염소를 가져다가 잡고 먼저 드린 제물과 마찬가지

0: 억지로 그것을 속죄 제물로 드렸다. 같은 절차에 따라 번제물도 드렸다. 이어서 곡식 제물을 한 움큼 가져다가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화목 제물로 수소와 수량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그 피를 건네자 아론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다. 그들이 수소와 수량액에서 떼어낸 여러 부위의 지방, 곧 기름진 꼬리와 콩팥을 덮은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을 두 짐승의 가슴 위에 놓자 아론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두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렸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다. 아론은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제단에서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회막에서 나와 백성을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지방을 불살라 버렸다. 온 백성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큰 소리로 환호하며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9장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0: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값을 치러서가, 우리 스스로가 값을 치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오늘 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시시 와이넌스의 At the Cross 전해드렸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말인데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로 완벽해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마치 빚이 있는 사람의 빚을 누군가 대신 갚아주고 장부에 갚음이라고 적어주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닐까. 내가 갚은 게 아닌데 갚은 것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애써서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겁니다. 오늘 하루 부족했던 나도 그 인정 안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오늘 밤 그 사실에 마음이 놓입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피아 월십의 주 영접하는 자, 위러브의 영원을 살아가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와 Bobby Mason이 함께한 I Thank You, Jesus, John Reddick과 Matt Maher가 함께한 God Turn It Around, 그리고 Janis Gaines의 How Great Thou Art까지 전해드렸습니다. 5428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신청곡 요청합니다 하시면서 유재경의 여전히라는 찬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아 방황하고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일이 잘될 때는 그것이 은혜임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모습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찬양을 들으며 어떤 모습에 나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든 모든 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유재경님의 여전히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의 황금 물결, 김도연의 내 사랑으로 빚은, 강명식의 기뻐하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에 번역되진 않았지만 아이버 파웰이 쓴 성경의 유리창이란 좋은 책에 다음과 같은 예화가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마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덕망이 있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아들과 둘이 살았는데요. 아들마저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자가 나이가 들어 병상에 누워 지내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그 많은 유산을 누가 받게 될 것인가 놓고 참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떤 유서도 남기지 않고 죽었고요. 그의 물품들은 경매에 올랐습니다. 비싼 가구와 귀한 수집품들을 손에 넣기 위해 사람들이 경매장으로 몰려나왔고요. 나온 물품 중엔 부자 아들의 초상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이 아니라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전에 부자의 집에서 일했던 노파가 그 아들의 그림을 사갔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노파를 보고 사람들이 어째서 돈도 안 되는 그림을 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전 그 소년의 유모였습니다. 전 어르신을 존경했고요. 그 소년을 매우 아꼈습니다. 고작 과거의 추억 때문에 돈을 낭비한다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초상화 뒤에 무언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림틀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끼어 있었는데 자신과 아들의 추억이 담긴 이 그림을 간직해주는 사람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부자의 유서였습니다. 모든 경매는 그 즉시 취소되었고요. 부자의 재산은 가난한 노파, 그 유모가 물려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지나간 추억은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추억을 돌아봄으로써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정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름다운 미스터 마켓시의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크룩스의 내 믿음의 고백대리라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아이버 파웰의 쓴 성경의 유리창, 영어로는 바이블 윈도우스라는 그런 소설인데요. 그래요. 소중한 추억을 샀다는 거는 모든 걸 산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부자의 아들의 초상화를 산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그 부자의 유서가 들어있었다는 그 초상화.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마치도 우리는 이 유서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함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요. 이 아버지의 유서를 이미 갖고 있는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런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의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신청 찬양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나간 추억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진아의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유료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나간 추억들,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귀중히 여기며 그 추억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결국은 그 추억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고요. 또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추억으로 남아 누군가와 함께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시간 속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것, 추억은 참으로 소중하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추억들이 자리하고 계시죠? 빛나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나쁜 생각이란 마치 머리 위를 지나가는 새와 같아서 막아낼 도리가 없지만 그 나쁜 생각이 머리 한가운데 자리를 틀고 들어앉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16살까지 하루 평균 29.6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또 긍정적인 메시지는 겨우 2.7개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보다는 부정, 또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변하기 쉬운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경미의 주 음성 외에는 으로 달빛과 스펠 오늘 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 따라 날마다 기쁘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줄라이 프로젝트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홀리원의 평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지명현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마리스 칼바이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인피니티 밴드의 행군 나팔 소리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피아워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메리 메리의 마저 프렌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범수의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기세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띄워드리고요. 여서 조나단 버틀러의 멀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숨겨놓고 또 베풀기 원하시는지를 군데군데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극히 작고 미약한 인간이라는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런 은혜들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반대로 가려 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숨겨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또 고민도 많고 걱정, 근심 가운데 휩싸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붙드심 아래에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첫 찬송은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붙드시기를, 나를 주관하시기를, 내 삶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첫 곡 함께 하시지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으로 귀하신 주여 나의 붓드사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 때가 있지요. 우리 삶의 어려움과 또 고난, 걱정, 근심의 거리들이 많아질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 의미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책임지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 아멘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극동방송 FM 채널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함께 나눌 은혜의 사연과 듣고 싶으신 찬양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사연 남겨주시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송입니다. 오신실 하신 주, 그리고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한이의 음성을 함께합니다. 행복까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들려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화려하진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우리 6747 성도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에요. 곧 헌신예배 때 특송으로 부르게 되는데 밤에 이 시간에 잠잠히 듣고 싶다고 해주셨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전해드릴 거고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은요 2558 성도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전에 사시는 방송가족이신데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깨닫습니다. 주님 내 삶의 역사소서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찬 목사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1417 성도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릉이고요. 아침 저녁으로 점점 선선해지고 밤 시간이 되니까 서늘하게도 느껴지는데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곧 단풍이 아름답게 지겠지요. 겨울이 오고 올해도 마무리가 될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도 채 10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지네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샵 1069번으로 사연과 또 신청곡들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1417 성도님 신청해 주신 찬양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줍니다. 이 곡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MHz 신주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서로 약속한 기준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언어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하나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요. 길이를 재는 단위도 같아야 대화가 통하고 물건을 만드는 규격도 맞아야겠죠. 서로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물건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약속이 필요하죠. 오늘이 이 세계 표준의 날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표준이라는 말이 조금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표준은 결국 함께 하기 위해 정한 약속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나 혼자 편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해하고 같이 사용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지,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렵고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걸음을 비추는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아온 남과 북이 쓰는 말도 생활의 모습도 생각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같은 기준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서로 다른 자리에서도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하는 길목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말씀의 빛 가운데 함께 출발해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발의 등 되시는, 우리 길의 빛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은혜와 승리와 평안과 주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정한 수많은 기준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과 북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길을 나란히 같이 걸어가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10월 14일 수요일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주님 말씀하시면 조금 전 나눈 이 찬양에 이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의 목소리로 함께 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시간이죠.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심판, judgment upon selfishness, 이기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번이라고 하는데 once for all,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더 말하셨어. 단번에, 질질 끌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는 단번에 once for all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에 대한 심판,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천사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천사 계명성이 한 얘기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두 번이지요. 내가, 세 번이지요.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뭇별 위에 내가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다섯 번째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I, my, me. 나, 다섯 번 나왔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명성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자만,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계명성이 그냥 천사로 자기 임무를 마쳤으면 지옥으로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내 마음에 I에 이르기를 내가 I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my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극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사람이 내가 다섯 번. 한 번도 위험한데 다섯 번이나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데서 좌정하리라. 그래서 계명성은 교만함으로서 말미암아 3분지 1에 천사들이 동요한 사람들이 다 땅에 떨어졌어.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시사 교만한 자

0: 나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시옵소서. 계명성. 천사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음부까지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강물이 깊을수록 물은 조용히 흐른다고 했어요. 익은 변은 고개를 숙이게 마련이죠.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 가운데 오늘도 먼저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복음만을 따라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되어 빛의 사자로 나아가는 남과 북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에 이어서 내 영혼 평안에 광주 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찬양한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형제와 자매들의 선곡으로 채워가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김옥심 자매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1: 찬송가 265지에서 자아를 얻게 함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시어 죄 많은 우리를 위로와 경로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립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신 아버지 하느님 주께 주의 권세의 주의 능력으로 악한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를 주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영광의 할렐루야. 아멘.
0: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르며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의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북에서 온 김옥심 자매님의 선곡 남과 북 가운데 이 찬양이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의 찬송가 함께합니다.

오늘 북에서 온 김옥심 자매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나눠준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먼저는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세계 곳곳에서도 이 찬양을 즐겨 부르고 있죠.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영어 찬양으로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 북

께서는 형제와 자매들의 선곡, 특별히 오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라는 이 찬송이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그 찬양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울림이 가득할 그날을 꿈꾸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역사의 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남과 북이 될 줄 믿으면서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옥심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불변의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진리 말씀만을 따라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0월 14일 수요일에 오늘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람들 앞에 너희 빛을 밝게 비추어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두운 곳에선 작은 불빛 하나도 멀리서까지 보이죠. 아주 밝고 큰 빛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빛을 내라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드러내기 위한 빛이 아니라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섬기며 주변에 손을 잡아주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높이는 하나님을 드리우는 빛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 내 것을 조금 나누는 작은 행동들까지 빛이 드리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리우는 10월 14일 수요일 오늘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의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나를 빛나게 하는 순종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신교지는 매년 갈 때마다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목숨 내 걸으라 그러면 부들부들 떠는 그 생명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제단에 바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순교적인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때로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까? 영원토록 존귀하신 분이 영원토록 가장 값비싼 그 생명을 십자가 제단에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대신 사망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떤 죄 때문에 돌아가셨을까요? 어떤 죄?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생각합니다. 뭐 도덕 윤리적인 죄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이라면 뭐 미워하는 죄, 시기하는 죄, 질투했던 죄, 용서하지 못한 죄, 내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죄, 뭐 이런 거 회개하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정도는 초신자들도 다 압니다. 적어도 창립 70주년 맞이한 교인이라면 이제는 죄의 기원까지, 죄의 핵심 본질까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죄가 등장하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갖 불행이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온갖 불행과 저주가 인간 사회에 들어오도록 했던 죄가 살인죄였습니까? 간음죄였습니까? 미워하는 죄였습니까? 죄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악 때부터 모든 불행과 저주가 인간 사회에 들어온 겁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하는 제사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중시하는 게 제사인데요.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순양의 기름은 필수입니다. 그것부터 생각하는데 아니. 네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사의 중요성, 순양 기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순종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 순종을 이렇게도 중시합니까? 인간의 죄악이건 행복이건 이 모든 게 순종 여부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여러분의 삶이 뭔가 힘들고 어렵고 이건 원치 않는다 그거 있으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우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부터 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초라한 삶일지라도 만복의 출발점이신 주님께 순종하면 점점 튼실한 인생이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문을 튼실한 가문 만들어 주십니다. 뿌리 깊은 가문 되게 하셔요. 되는 일이 없었던 인생살이라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주인공 만들어 주십니다. 무시받고 조롱받고 남들이 무시했던

0: 사라지게 되면서 떳떳하고 당당한 존귀한 자와 함께하는 그 복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모든 복의 시작은 순종이고 모든 저주와 불행의 시작도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불순종하면서 예수 믿을래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럼 모두로 교회에 나와요. 아니 그렇게 재능 바치고 시간 바치고 성경대로 헌금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럼 왜 불순종할까요? 오늘은 모든 죄악의 부화장인 불순종의 원인을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저 고백이 있고 나서 사울왕의 인생은 왕이나 왕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점점 쇠퇴길로 본격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금수저 출신이었던 좋은 가문의 또 초대 국부였던 사울왕이 순종했더라면 초대 국부로서의 빛나는 그 영광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빛나는 그것은 계속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거 불순종이었던 겁니다. 순종이야말로 바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빛나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이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빛나는 인생이 돼요. 그래 반짝반짝 빛을 발했던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예컨대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저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요. 고개를 저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하시고? 저렇게 모세도 처음에는 칙칙하고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자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의 이미지 보세요. 찬란한 빛을 발하는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기생 장녀의 아들인 입다도 그렇고 바벨론 그 포로였던 다니엘도 그렇고 뭐 흔히 오두막집에서 살았다고 하는 흑수저 출신 아브라함 링컨도 그렇고 다 그래요. 뭐 흑수저건 금수저건 순종하면 하나님이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울왕은 빛을 뿜어내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1: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0: 불순종의 원인은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평가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두려워하면 당연히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지 않고 빛바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각도에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시면서 누구를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리를 분석해 보십시오. 심리학자 아니래도 알 수 있는 방법들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졸졸졸 따라가는지를 보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 강하고 담대한 것 같고 소신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여론이나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울 같은 경우 백성을 이끌어야 될 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랬다 저랬다 백성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하찮은 왕이었던 겁니다. 왕이라면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눈치 보기 바빴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날

지지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 결정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지금도 저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저렇게 살아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정직해야 되는 거 알고, 용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 알고,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알고 있고, 잘못된 관계는 끊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떳떳한 처신해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근데 막상 진리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에 죄성이 꿈틀거리면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거 내 뜻대로 안 되고 오히려 더 망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불안한 생각을 낳고 그리고는 그 부정적인 상상력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몸이 피곤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더 큰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그러는 사람이 당연히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요. 그래서 두려움은 가야 할 길을 걷지 못하게 한다고 잠언 29장은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겠는데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전혀 진도가 안 나갑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걸어가는 행보도 멈추게 된 겁니다. 환경 여건 탓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환경 여건이 좋지 않았어도 순종하면서 다 약속의 산지를 차지했는데 왜 여러분만이라도 자꾸 그것도 예외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순종에 문제가 생기면 약속의 산지로 가는 행보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 두려움은 순종의 대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건 아니네. 그럼 양심이 꺼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양심이 꺼려도 졸졸졸 따라가요. 뭔가 꺼림칙해도 상대방이 좋아하면 악인의 길이라도 걸어갑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것 같으면 진짜 마음이 괴로워도 엄격결에 따라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산지를 준비하신 하나님 눈치는 보지 않고 엄밀한 의미에서 크게 결정적인 도움 주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될 일도 안 되게 하십니다. 다윗왕 보세요.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능자의 고두에 맞춰 살다 보니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노를 저어가면서 다윗은 물론이고 다윗을 아는 주변의 지인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했던 소인배 사울왕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찬송과 가사대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만 보고 막 마음이 약해지고 점점 빛을 잃어가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뭐 어떤 원인 때문에 두려움 갖는 것 같지만 성경적인 건 명쾌합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유가 됐건 뭐 약속의 산지를 가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되고 이래서 내가 불순종했고 말은 많이 하지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결국 약속의 산지 못 간 건 여러분이 마귀에게 농간당한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요.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럼 결국 상대방의 눈치나 보는 소인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래, 사울은 이끌어야 될 백성을 주셨는데 그들을 두려워했기에 백성에게 질질 끌려 다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사울은 그게 바른 길로 보였을지라도 해서 많은 사람은 그 길로 가지만 실상은 어떤 길이라

사망의 길인 거예요. 사람이 많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면 안전해 보이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사망의 길이다. 그러면 죽을 길 아닙니까?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가면 안 되지요. 안전 안전만 외치면서 살아가는 아니라면 반드시 퇴보하고 후퇴한다고, 그리고 영원토록 후회한다고 잠언 1장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제발 넓은 길 말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래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고, 그런 의인이라면 빛나도록 하나님이 빛을 뿌리시는 도다. 시편 97편 11절.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주의 말씀 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김받도록 빛을 발해주시고, 그런데 말씀을 우습게 하고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런 인간 경멸해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흥망성쇠의 주관자 보시기에 순종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줄 아세요? 속썩이는 자식이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가정 형편이 여러분의 모든 모습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라도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노라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위대하고 그 놀라운 은총은 계속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진실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 자신에게서, 우리 가정에게서 아직까지 잠자고 있었던 축복들이 빛나고 때깔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원을 갖는 것이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고 많은 결실을 맺는 착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비춰주시겠어요?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존재 이유와 혹은 이런저런 내가 맺어야 될 약속들, 그것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제발 이제부터라도 순종의 능력 체득해야 합니다. 내 신앙 경륜이 몇 년이다, 그거 따지지 말고 그거 하나님 앞에 크로노스는 전혀 하나님이 계산 안 하셔요.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했던 시간이 있느냐, 그 카이로스 그걸 보셔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시간이 차야 그런 분들이 꽃피고 열매 맺는 겁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순종인데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보니까요, 다들 인상 쓰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순종. 뭐 그래도 저는 진리 외쳐야 되니까. 그럼 왜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순종은 참된 내 모습을 포기하는 게 순종이라고 착각하고, 내 생각 무조건 포기하는 걸 순종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마귀 말 듣고 순종을 함부로 여깁니까? 순종은 뭐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진짜 내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로드맵이에요. 아니 영원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이제 와서 여러분 무조건 그냥 포기하고 의미 없게 살도록 하실 것 같습니까? 쉽게 그 중요한 진리니까 물고기 얘기해봐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가 아우 답답해, 언제까지 물속에 살아야 돼, 나 자유를 누리고 싶어, 그러다가 물속에서 점프해서 흙에 나왔어요. 흙 있는 쪽으로.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게 자유입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것이 물고기의 참된 본인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아주 복된 황

0: 환경 여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두기 위한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가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로드맵입니다. 순종은 자유의 반대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순종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의 진면목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빛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의 위대한 모습, 아직도 여러분에게 잠자고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은 꿈도 없습니까? 그런 비전도 없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인생 만드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만세전에 입력하신 계획이 내 삶 속에서 구체화되게 하시는 온갖 은총의 통로, 그야말로 나의 잠재 능력을 10분 발휘하고 내 능력을, 그야말로 나의 가정과 교회의 저력을 극대화시키는 에너지, 그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그 찬란한 빛이 온전히 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건 환경이건 간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의 더 넓은 바다로, 축복의 더 깊은 세계로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의 자리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아직도 많고만은 그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기이한 계획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시간 지나면 아,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이제야 알다니, 아, 우리 가정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야 깨닫고 그동안 깨닫지 못하다니, 그러면서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터져 나오고 감격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동신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였구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빚어놓으신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영광스러운 참모습을 순종을 통해 드러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제발 그러므로 오늘부터 정말로 꿈이 있고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도 알지 못했던 또 위대한 것이 있음을 기대하는 분이라면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순종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이고 전능자의 빛이 임하는 곳마다 두려움은 물러가고 메마른 심령은 살아나며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저력과 은혜와 약속이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순종할수록 더욱 빛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나를 빛나게 하는 순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기도 제목과 은혜를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10월 14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함경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지만 곧 그치고 북한 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함경도는 아침까지 구름이 남아있다가 차차 거치겠고 평안도와 황해도는 하루 종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17도, 부산과 목포가 14도, 포항과 여수가 13도, 광주와 강릉이 12도, 대구가 11도로 보이고요. 서울과 대전, 청진이 9도, 평양이 8도, 춘천과 개성, 함흥이 7도, 신의주가 6도, 강계가 3도, 해산이 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부산 22도, 포항과 여수가 21도, 강릉과 광주, 대구, 제주, 개성이 20도로 보이고요. 서울과 대전, 목포, 평양이 19도, 춘천과 신의주, 함흥이 18도, 청진이 15도, 강계가 14도, 해산이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서해 북부는 하루 종일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최대 4m, 서해 북부가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비가 그친 뒤 아침 공기가 한층 차가워졌으니 외투를 단단히 여미시고 낮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화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목사님 통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참된 나를 빛나게 하는 순종의 하루, 사랑의 하루, 나눔의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 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혜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드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0: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2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변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십니다. 우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이지요. 우리는요, 그러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좁은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그제야 주님께 엎드려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조금씩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기쁘게 하시는 아버지, 지난밤 단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의 고단함이 아직 남아있다면 이 기도로 물리치게 하소서. 내가 악몽에 시달렸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이 순간 악몽이 잊히고 주님과 함께하는 단꿈으로 바뀌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하루를 기대하기 원합니다. 똑같은 하루를 산다고 아무런 기대 없이 살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재능을 알아보시는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나의 장점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활용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가능성을 하늘보다 더 크게 보십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꿈을 허락하소서. 나를 만드신 주님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꿈을 나도 보게 하소서. 나의 환경을 보며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통해 기대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소서.

하늘 그 푸른 둘레에 조용히 집을 짓고 살자 했지. 귤빛 새벽이 어둠을 헹구고 눈을 뜨는 연못가. 순결은 빛이라 이르시던 당신의 목소리 바람 속에 찬데 나의 그림자만 데리고 저만치 손은 들며 앞서가는 세월 나의 창문엔 때로 어둠이 내렸는데 화려한 꽃밭에는 비도 내렸는데 옷가엔 늘 꿈을 싣고 살자 했지 백합과 촛불 들고 가는 새벽길에 기도를 뿌리면 돌을 던질 수 없는 침묵의 깊은 바다 내 마음에 태양이 뜬다 꽃들이 설레이며 웃고 있는 밭 사이 창은 하늘을 마시고 내가 작아지는 당신의 길 새벽은 동그란 연못

염려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온갖 근심이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잊어버리지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복음을 듣고 기적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2: 둘째 아이가 간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가족 모두가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말씀과 찬양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 그 둘째 아이가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했고 이 감사한 마음을 작게나마 나누고 싶은 마음에 창원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 이런 은혜와 감동,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원 극동방송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24시간 오직 찬양과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방송, 상업광고 없이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는 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후원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전도의 문이 됩니다. 창원극동방송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교회는 무엇을 하고 싶은 교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5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함께 공동체의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이거 잘하고 싶어서 모이는 공동체이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 수 있지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조금 더 알고 알아가고 그것을 좀 더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따르는 거고요. 믿어야 우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믿어야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르고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뭐랄까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추락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그 비행기가 다시 떠오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비행기를 만들었느냐 혹은 누가 비행기를 운전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세고 내 믿음이 약하고는 그 이후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를 그곳까지 이끌어갈 만큼 단단한 존재이냐, 중요한 잘하는 존재이냐, 온전한 존재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은 언제 필요하냐면요, 비행기가 너무 흔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얼른 낙하산을 들고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 배에서 제자들이 너무 불안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진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니들이 왜 불안하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내가 있는데 왜 나를 못 믿느냐, 너희들은 왜 폭풍우만 보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폭풍우 속에서도 내가 아무리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지한다면,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믿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믿음이 강하냐, 확신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것이 말씀의 궁극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다라야 할 제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파 사람,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전혀 흠이 없는 사람, 우리가 너무너무 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너무 갖고 싶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율법에 흠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많이 하잖아요. 뭐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여러 가지 방식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궁극으로 왜 찬양하고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듣고 왜 성경을 읽는가 라고 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그것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요, 하나님께 가기 위해 했던 그 수단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우상화 혹은 종교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을 정말 열심히 하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것에 멈춰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잊어버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인데 어느 순간 성경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성경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든 이런 것은 사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반응이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싶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어쩌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누리는 방식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하고 싶느냐라는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가 어떻게 헌신된 제자를 만들어내냐면요, 사실 좋은 커리큘럼과 좋은 강좌로 만들어냅니다. 좋은 커리큘럼과 좋은 강좌. 근데 이렇게 좋은 커리큘럼과 좋은 강좌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냐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거는 굉장히 비슷한.

한데 조금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데 어느 순간 지식을 늘리고 커리큘럼에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목사를 잘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왜 이것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하는 궁극의 이유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함인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목사에게 잘하고 목사님들이 잘하고 교회에 잘하는 것에만 멈춰버리는 거죠. 즉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이정표였거든요. 우리의 가이드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도달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지인 예수님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 구절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제사나 뭐 이런 것들이 성전이나 안식일이나 할례나 뭐 다윗의 왕조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또 어느 순간 이들이 이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 성전과 안식일과 할례와 다윗의 왕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대해서 오늘 말씀 아까 맨 처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을 지키면 더 좋지 않나요? 예수님도 믿고 할례를 하면 더 좋지 않나요?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잘 읽으면 성경도 많이 알면 좋지 않나요? 근데 예수와 다른 것을 섞는 순간 다른 것에도 우리가 권위를 주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예수님의 권위가 약해져 버려요. 예수님의 권위가 줄어들립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이 계속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너가 좋은 선생인 건 알겠어. 그런데 너도 율법을 지켜야지. 너가 메시아라는 거 그래 내가 인정해보지 않겠지만 인정해보려고 할게. 그런데 성전의 권위도 인정해야지. 너가 예수인 거 알겠어.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할례를 받게 해줘야지. 너가 예수인 거 알겠어. 근데 너가 다윗의 왕조를 그렇게 싸잡아서 안 좋게 말하면 안 되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찬양, 예수님과 기도, 예수님과 목사, 예수님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도 굉장한 권위를 주게 됩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바라봐야 하는데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만큼 일중독자가 없거든요. 바울만큼 일중독자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진짜 빠져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실감하게 되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일중독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거는 연애할 때 알아요. 평소엔 잘 모릅니다. 평소엔 잘 모르다가 연애하면은 그렇게 바빠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부모가 바쁜 것 때문에 알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누군가의 사랑에 반응하고 싶으면요. 우리는 저절로 누가 원하지 않아도 책임감을 갖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누리게 됩니다. 즉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에서 가장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내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느끼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권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전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 질문이 많으셔서 아, 이런 것도 궁금하고 저런 것도 궁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알려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내 삶에 그렇게까지 와닿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질문한 다음에 알게 되는 건요. 진짜 큰 이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모든 가장 큰 신은 사실 돈이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퍼센트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1%.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늘렸으면 좋겠어요. 2%, 3%, 100% 이렇게 늘렸으면 좋겠는데 퍼센트

트렌드를 좀 정하시고 점진적으로 늘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순간 사실 벌써 문제가 생겨요.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의 옆으로 계속 가까이 갈수록 작은 내가 보여요. 빛이신 하나님의 곁으로 계속 가까이 갈수록 나의 더러움이 보여요.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요,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온전치 못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기대어 살 수밖에 없음을,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봉사입니다. 모든 일은 직접 해보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간증을 들어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요? 어떻게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었나요?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것이 봉사하다가 만납니다. 봉사를 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아, 나 이거 해보려고 했다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부족함 속에서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내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또한 나에게 큰 힘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계속 이런 걸 해보라. 가라. 네가 전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봉사는 영적 성장의 필수 요소이면서요. 우리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 빠르게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링크서치를 담당하면서 저는 아이들한테 가능하면 다 시키려고 노력했거든요. 찬양인도 뭐 수련회 준비 하물며 막 수련회를 가면 원래 가장 중요한 건 집회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집회를 잘하기 위해서 많은 봉사자분들을 데려가요. 그런데 저는요, 봉사자분들을 일부러 최소한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밥을 해 먹어야 돼요. 밥을 하고 집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봉사와 함께 해야 돼요. 모든 순간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들이 이것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이것들을 해줬던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갖게 되고 이것들을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봉사를 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꼭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 첫 번째 생기는 감정은 겸손함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사역 속에 들어가면은 전에는 그냥 막연한 집단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작은 마을은 그냥 작은 마을이고 링크처치는 링크처치고 이웃마을은 그냥 이웃마을이고 그냥 뭐 찬양팀은 찬양팀인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 구성원들의 이름, 그 사람들의 삶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그냥 단체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저는 연무대에 이제 처음에 한번 침례를 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가게 됐어요. 연무대에 한 2천 명의 침례를 받는데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같이 연무대에 침례를 주러 갔습니다. 침례를 주러 갔는데 이제 가서 물어봤어요. 너는 기도 제목이 뭐야? 너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 물어보고 침례 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한 5~6명쯤 지나니까 제가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한 번도 군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연무대 훈련병이었어요. 근데 내가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침례를 주고 안아주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으로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라는 것을 하게 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단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되고 그것이 마음에 훨씬 더 와닿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새가족 교육이 끝났을 때 새가족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시식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봉사를 해보면은 물론 그분들은 억지로 하실 거예요. 새가족이시니까 뭐 안내도 하시고 뭐 위에 예배팀도 좀 도와주시고 뭐 주차콘도 한번 부탁드렸고 뭐 여러 가지 부탁드리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이 교회와 하나 되기 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이

교회가 그냥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로 만나기 원함입니다. 저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의 봉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된 분들의 봉사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갑니다. 무엇을 배워가냐면요. 이거 역시 내가 봉사를 하면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봉사를 하다 보면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 함께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헌신의 제자가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냐면요. 세 번째는 예비하신 관계입니다. 그냥 관계가 아니라 예비하신 관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관계.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는 교회가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관계를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잘하나 이렇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무도 혼자 잘한 사람은 없습니다. 돌아보면 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짧게도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분들이 다 항상 있습니다. 이 예비하신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첫 번째는 이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그냥 한 얘기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나도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사역이지만 가장 중요한 저희가 생각하는 이 모든 사역의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그룹, 두빛날에 뭐 남자들의 모임, 뭐 찾아가는 성경 공부, 뭐 책 모임, 행복한 첫걸음, 뭐 동행, 뭐 오카리나 하는 거, 중창단 하는 교회에서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관계가 쌓였을 때 내 삶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내 삶에서 하나님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교회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신앙을 고려 중이거나 좀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분들도 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도 다 신앙이 좋은 사람 사이에 막 둘러싸여 가지고 뭐 물어보기만 하면 다 이렇게 막 신앙적인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관계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별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다 엮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관계 안에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도 교회에서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삶을 살다 보면 다 중요한 사건들이 생기거든요. 어떤 일들이 생기거든요. 뭐 결혼을 한다거나 출산을 한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이런 좋은 일들도 있지만 나쁜 일로 뭐 친구나 가족의 죽음을 맞이한다거나 이혼을 한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친구가 배신한다거나 자녀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들이 생겼을 때 이것들은 신앙을 좋게도 만들기도 하지만 신앙을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사건이 믿음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사건이 믿음을 굳건하게 좋게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자라거나 사라지게 식어지게 하는 것은 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봐왔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순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헌신해야겠어. 나는 이것도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이건 나에게 주신 어떤 일이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했던 우리가 가진 그 당시의 세계관,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시점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나쁜 일을 통하여서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관계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미리 관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소그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혼자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신의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비전핸드 아이들에게 부모님 외에도 삶에서 성숙한 성인이 옆에 있어서 그들이 어려울 때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괴로울 때 공부가 안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에도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그분들 혼자 겪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시려고 합니다. 장현성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와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 친구가 30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젊으시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나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주체가 안 되고 모든 일에 회복이 안 되고 어떻게도 다운되고 그 우울감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때 자신의 동네 친구였던 친구한테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녔었나 봐요. 교회를 가고 싶다고 얘기했대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문제는 그 친구가 홍성에 살거든요. 홍성에 사는 그 친구가 또 더 웃긴 건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 현성이라는 친구가 대전에서 서울까지 매주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매주 교회를 가다가 그러다가 이게 너무 힘들다. 서울까지 매주 갈 순 없다. 라고 생각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일요일 날 교회에 왔어요. 그냥 이 둘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기 위해서 저랑 만나서 이렇게 우연히 저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다니면서 코로나가 끝나고 얼마 안 된 때였는데 그렇게 함께하는 교회 벤치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게 되면서 이 친구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소통하고 그 어려움을 같이 기도하면서 나누면서 이 교회에서 침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벤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만났던 여자와 결혼했어요. 최근에 8월에 그리고 지금도 링크처치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도 성장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대 제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구절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도요,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가장 노련했다고 보는 이 바울도요 계속 배우고 경험하고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런 영성 개발은 조금 성경 공부보다는 운동 경기에 가깝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운동 경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자습하시고 직접 봉사하시고 직접 예비하신 관계에 들어오시고 중요한 사건 사건마다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헌신된 제자가 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의 지난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재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홍열 목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0: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외모.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다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속삭임을 거부하세요. 그 대신 말씀의 음성을 들으세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세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세요.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한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TD 극동 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모세는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아멘. 사실 모세는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했어요. 최강의 권력자인 파라오 앞에 맞서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뒤에 계신, 아니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겠죠.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 아닐까. 이 아침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4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감사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FM 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감사입니다. 감사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가족들을 보호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숨 쉬는 모든 순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더욱 약해지는 세상을 봅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나라 안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작은 기도가 큰 역사를 이룰 줄 믿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의 응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감사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감사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4481님께서 오늘의 근심 걱정도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에 감사합니다. 0997님 오늘 하루도

범사에 감사한 하루 되게 하소서. 1274님,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1050

0: 주님 주시는 은혜의 결실이 맺히는 풍성한 가을,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묶인 자가 풀려나는 은혜의 현장이 이곳 경남 땅에 펼쳐집니다. 스프루스 파인 제1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로키 브렌치 목사가 경남의 성도들을 위해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합성 감리교회, 저녁 7시에는 진해 침례교회에서 신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 전도와 실제 생활 속 돌봄을 연결하고 지역사회 회복에도 힘썼던 로키 브렌치 목사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 무너진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병상에 있던 이들을 일으켰던 그 능력이 채워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막힌 것이 뚫리고 메마른 심령에 생기가 임하는 이번 말씀 집회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전이나 오후 두 글자 남겨주시면 각각 오전 집회와 오후 집회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합성 감리교회, 저녁 7시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말씀 집회에 창원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오전 집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오전, 오후 집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오후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감사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장 짧은 한 구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사역 목적을 소개하는 그러한 요약문이 아니라 우리 구원이 인간의 열심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열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우리가 오라고, 오십시오, 와주세요, 오세요, 우리의 요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청이 없음에도 인자가 오셨어요. 우리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는 오셨다.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인자를 보내주세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인간의 손이 닿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손을 직접 먼저 뻗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찾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나서신 겁니다. 인간의 구원의 결정적인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삭개오 스토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 이 누가복음 19장 1절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오신 것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리고는 풍요와 교역의 길목에 있었고 권력과 돈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무소 소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직업과 재산을 넘어서 사회적인 낙인의 무게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세무소 소장, 세리장은 특별히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내라고 하는 만큼만 내면 되는데 거두는 것은 내 몫입니다. 얼마를 거두든지 내라고 하는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내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당대의 유태인들에게는 가장 적개심의 대상이 되는,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왼수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는 그런 존재로서 매국의 그림자와 탐욕의 욕심을 함께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세리장이라면 그 위에 더 짙은 오명이 덧칠되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삭개오가 돈을 가졌을 때 존엄을 잃어버린 사람, 많은 것을 움켜쥐었을 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도성한 높은 위치에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이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은 공동체 안에 함께 있지 못하는 공동체 밖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 삭개오, 모든 사람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있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자,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이 잃어버린 자라는 말은 단지 길을 헤매는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죄인을 상징합니다. 죄가 빚어낸 방향상실, 정체성의 파괴, 마음의 폐허, 한 걸음 더 나가면 영적 죽음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잃어버리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화려할 수도 있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지위와 명성과 그에 가지고 있는 부가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 되고 많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내면에는 그는 철저히 외롭고 고독하고 슬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외로움은 처절했고 비참했을 겁니다. 그것이 그의 잃어버린 상태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리면 인간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메마름과 곤비함, 결국은 지옥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 감각이 없는, 영적 감각이 전혀 무뎌진, 지난주 함께 나눴던 엘리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본질적인 상실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으로 사실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그의 빈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쩌면 물질을 더 채우려고 했고 어쩌면 더 높은 자리를 사모하며 밤에는 불빛을 따라 어떤 때로는 색욕을 쫓고

어떤 때로는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홀로 남는 순간이 되면 다시 큰 소리를 내며 울지 못합니다. 남들이 들을까봐 소리내지 못하지만 그의 마음속의 울음소리는 그 누구보다 크게 났었을 겁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그런 잃어버림에 처절한 울음과 고래에 찬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인과 식사하시는 분으로 비난받으셨고 종교적인 자존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죄인과 거리를 두며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죄인을 찾아갔습니다.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가?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발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까닭에 그 죄의 진지함으로 그에게 다가가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주님의 의로움은 단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흐릅니다. 주님의 의로움은 진리를 알도록 그에게 가르쳐주고 영생이 무엇인지 그에게 갖다주는 그 발걸음, 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삭개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므로 돌감람나무,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린 대로 그는 군중 가운데 있지만 가장 외로운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철저히 가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후려냅니다. 빼뜨려냅니다. 착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히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낙인의 문제 그 정도가 아니고 그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세무서 소장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 우스꽝스러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올라갔다는 것,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그의 간절함, 그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다림, 이런 것을 표현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 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대목에 나오겠지만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 발걸음을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행하여 오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리장이라고 규정했고 그는 높은 지위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곳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에, 돌감나무 밑에, 감람나무 밑에 오시라 발걸음을 멈추고 모든 사람들은 관심도 두지 않는 뽕나무 위를 향하여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초대 방식은 삭개오에 요청해야 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조건을 단 게 아닙니다. 왜 들어가서 너를 구원 줄까 그런 말이에요. 네가 그동안에 잘 살았기 때문에 더구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남의 토색한 것, 불의한 것 4배로 갚겠습니다. 만약에 남에게 뺐던 것 있다면 내가 스스로 갔을 거예요.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기준 높은, 스스로 자백하면 작은 것은 4분의 1만 보태면 됩니다. 큰 것도 2배, 가장 큰 것이 4배인데 그는 가장 큰 기준으로 모든 것, 불의한 것, 토색한 것 다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주님은 삭개오를 공동체 안으로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동안 사람들 안에 있었지만 공동체 밖에 있었던 것을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천국 시민 공동체 안으로 그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0절 인자의 온 것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을 가장 뚜렷하게 우리가 늘 지키는 행사가 뭐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 테니까 예수님 저 와서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신구약의 공통된 특징, 그것 하나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처음 저렇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다 자신이 찾아갑니다. 내가 깨끗한

하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삶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 오셨다, 오셨다. 헬라어 원어에 엘덴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단회적인 방문 이상의 의미로 구속사적인 도래. 누가복음 이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 오셨죠? 찾기 위해 오셨다고. 찾기 위해서. 여기 찾는다, 제테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군대에 가면 수색대가 수색한다는 그런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죄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르게 살지 않은 사람, 깨끗하지 않은 사람, 죄인인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가? 수색대원이 수색하듯이 찾는다. 이게 예수님이 찾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인 찾기 위해서. 왜 죄인을 찾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세 개가 왔다, 찾다, 구원하다. 주님이 오셨고 찾으셨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구원, 소사이, 위험에서 건지는 의미와 함께 영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지옥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바꾸는 놀라운 구원, 이것이 바로 누구를 찾아요? 잃어버린 자를. 이 헬라의 원어가 완료적 뉘앙스가 담긴 분사 형태,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상실된 상태에 있는 대상,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이미 지옥 백성인 그들, 소망 없는 그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인자가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 병이 낫고자 하는 열망은 있지만 그 누구도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까닭에 그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 오셔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제게도 오세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는 그날 일어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의 이야기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과부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외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릅니다. 언젠가 언급드렸지만 나인성에서 장지까지는 불과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날 하루 종일 걸어오셨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오신 예수님 일행과 10분이면 장지에 이르는 일행이 만나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발걸음으로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곳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헬라어 원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간장이 끊어지다는.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는 마음이 간장이 끊어지는. 간장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예. 대답 못하시는 분들은 꼭 끊어봐야 알겠습니까? 간장이 끊으면, 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애틋한 마음, 그런 고통의 마음으로 그 과부의 사정을, 아들을 잃어버린,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 과부를, 그리고 그 과부가 예수님 우리 마을 좀 오세요. 제가 꼭 좀 초청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무슨 이 과부를 찾아올 만한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권적인 발걸음, 주권적인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율법이 금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이후가 은혜 시대라는 건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은혜 시대는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순간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고 예수님 자신은 율법 시대를 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관에 손을 대요 못 대요? 그런데 예수님 대십니다. 어머니가 이랬어요? 예수님 관에 손을 좀 대고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일방적인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안드레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물을 깊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일방적인 부르심, 일방적인 찾아가심,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레위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레위 역시 삭개오와 같은 비슷한 위치이죠. 그 민족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합니다. 그라사에 귀신 들린 자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에 나온 그라사에 무덤 사이에 감히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쇠사슬로 묶었지만 쇠사슬을 끊어내고 날뛰는 그런 사람,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사람,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주님은 그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광풍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셔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수가성 사마리아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He must pass through the Samaria.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요. Must, have to. 꼭 거기로 가야만 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수가성 오세요. 저도 구해 그랬죠. 수가성 그 여인에게 찾아갈 만한 조건이 있었나요? 모든 사람들이 물길로는 아침 저녁을 피하여 낮 시간에 물을 길러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인. 남편 다섯이 있었고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이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정말 처절하고 불쌍한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합니다. 저 여자, 그 창녀 같은 여자야, 더러운 여자야, 모두가 다 소외시킨 그를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로 공회에 공문서를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길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곳에 길을 막아서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바울의 결단이나 회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 앞으로 회개하면 내가 너 귀하게 쓸게. 뭐 그렇게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바울이 무슨 의롭게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받게 하는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건 신약의 스토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그리고 숨었습니다. 숨어서 하나님 좀 찾아오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찾아오실 때 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였어요. 우산이 아니고 우상.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세울 때에 믿음 이미 가질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 훌륭한 집안 사람, 대단한 사람, 지위 있는 사람, 갖춘 사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상장사들, 그를 택하여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부름받을 만한 자격에서 부름받았거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실패자 모세. 모세 그는 어릴 때 버림받았습니다. 낡은 하수에 버려진 그를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 그를 봅니다. 그를 건져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이름이 모세입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과 모든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나갔는데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바로를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 동안이나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40년을 봅니다. 어떤 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 내 신을 벗어. 모세가 하나님을 불러서 왔습니까? 모세는 인생 나이 80에 지나간 40년 동안 광야의 삶으로 처저히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영도자로 삼을 거야. 40년 동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이었습니다. 나열인 사무엘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도 구분 못합니다. 기도하는 여인을 술 취한 여인으로 볼 만큼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요새 말로 바꿔볼게요. 목사님 저 불렀어요? 아니야, 나 안 불렀어. 가서 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목사님 또 불렀어? 아니야, 나 몇 번요? 이제 부르거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 일방적인 부르심,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절망과 우울에 빠진 엘리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이겨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였던 기도, 3년 6개월 뒤에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한 적 비가 왔습니다. 그 모든 이방 선지자들을 850명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다 처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자신의 생명을 노린다는 것을 알고 그 형편을 보고 도망하여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유다. 그리고 유다에서 어디로? 광야 호렙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건 애굽입니다. 멀리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그곳에서의 기도가, 하나님 이제는 조카오니 죽여주십시오. 그러한 그에게 주님은 또 찾아가십니다. 엘리야의 생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마지막 죽음을 구하는 처절한 영적 좌절과 디프레스 속에서 죽음을 구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어루만지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도가의 물을 그에게 먹이시고 호렙산 가운데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사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망하게 되었다고. 이사야가 주님을 초청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모든 성전의 휘장을 다 덮은 구름 속에, 안개 속에,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핀 숯으로 그의 입을 주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이사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를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이지 이사야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만 더 들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적컨생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을 좀 회개시켜라. 하나님 보냅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가죠. 마침 욥바항에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배 탔습니다. 배를 탔지만 불안합니다. 그래서 배 밑창에 내려가서 처박혀서 자고 있는 요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세요. 사실은 거기 있을 때가 아니고 물고기 속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하고 요나가 다시 니느웨에 가서 3일 주야를 가며 외쳤을 때 니느웨 성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니느웨를 회개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요나를 미리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어려운 말씀 몇 말씀만 드려볼게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선행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Prevenient grace. 내가 원하고 내가 조건을 맞아서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는 우리, 하나님과 이미 죄인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던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찾아오심을 C.S. 루이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찾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The Hound of Heaven, 천국의 사냥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항력적 은총, 이것은 존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걸 튤립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아무리 저항해도 저항할 수 없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반응할 수 없는, 우리가 절대로
싫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구원받아서. 그 말도 틀린 말.

0: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적극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찾고 계시는데 구원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하셨는데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다.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사람 누구요? 1번 내가, 2번 네가. 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발걸음은 삭개오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원수되고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고 아직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바쁘신 발걸음, 하나님의 바쁘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행복한 교회 김창훈 목사님입니다.
1: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민족

역을 사랑하여 주셔서 선교사들로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순교의 피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방황하고 신음하는 이 나라 이민족을 바르게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비진리를 철저히 버리고 인본주의와 개인주의를 버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의 눈물과 순교로 세워졌으니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교회마다 주의 백성들마다 세계 열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생명 살리는 일에 물질로 돕고 보내며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는 감사 두 글자인데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감사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FM98.1 진주 FM92.5 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단어는 감사이고요. 감사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다 받으실 수 있고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목사님 나와 계시죠. 마산 평안교회 조호영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목사님, 네. 모세가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나고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이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한 거죠.
1: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한 것.
0: 네.
1: 그렇죠.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칙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0: 네.
1: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할 때 연약한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0: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음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뭐 같은 얘기겠죠.
1: 네.
0: 그렇게 할 때 이 히브리서의 이런 고백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정말 중요한 건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0: 네.
1: 그리고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를 바라보는 삶이 아닌가.
0: 그렇습니다.
1: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0: 요즘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묵상들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늘을 봅니다.
1: 하늘을 본다.
0: 하늘이 높아요.
1: 맞아요.
0: 가을이 왔지 않습니까? 하늘이 너무 높고 또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즘 하늘을 딱 쳐다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가 되셔가지고 그림을 촥 그냥 촥 그려놓으신 것처럼 구름과 이 하늘의 그 조화가 너무 아름답고 그런 거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내가 보는구나.
1: 네.
0: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1: 그래요. 눈만 들어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너무 앞만 보고 걸어간다. 그러니까 감사가 덜 나오죠.
0: 가끔씩 고개를 딱 들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또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리고 이제 옆을 이렇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1: 아멘.
0: 네,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1: 그럼요. 예. 오늘 그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위대하신 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네.
1: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출석 단어는 감사 두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결실이 맺히는 풍성한 가을.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묶인 자가 풀려나는 은혜의 현장이 이곳 경남 땅에 펼쳐집니다. 스프루스파인 제1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로키 브렌치 목사가 경남의 성도들을 위해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합성 감리교회, 저녁 7시에는 진해 침례교회에서 신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 전도와 실제 생활 속 돌봄을 연결하고 지역사회 회복에도 힘썼던 로키 브렌치 목사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 무너진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병상에 있던 이들을 일으켰던 그 능력이 채워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막힌 것이 뚫리고 메마른 심령에 생기가 임하는 이번 말씀 집회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전이나 오후 두 글자 남겨주시면 각각 오전 집회와 오후 집회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합성 감리교회, 저녁 7시 진해 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말씀 집회에 창원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오늘도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시원한 은혜의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1: 라떼 찬양.
0: 목사님, 제가 왜 따뜻하다고 했는데 시원하다라고 네. 했는지 아세요?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1: 그러네요. 아, 요즘 날씨가.
0: 아, 어제는 네. 오늘도 사실 출근길은 너무 추웠는데 네. 방송사 딱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땀이 나는 거예요.
1: 요즘 날씨가 그렇더라고요.
0: 왜 그런지 네, 모르겠어요.
1: 요즘 날씨가 이제 일교차가 많이 나는데 사실 우리가 생활할 때는 좀 불편하죠.
0: 네.
1: 그런데 이 안에 또 섭리가 있습니다.
0: 아, 뭔가요?
1: 지금 가을이죠.
0: 네.
1: 결실의 계절입니다.
0: 아, 열매를 맺게 하려면
1: 예, 오곡백과가 연근은 이런 시즌이 왔는데 그냥 과일이 이렇게 잘 맛있게 익으려면 또 일교차가 또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거든요.
0: 근데 뭐 여름 많이 더웠는데 또
1: 그래서
0: 가을 왔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1: 네. 오늘 감사 아닙니까? 감사.
0: 아, 예, 죄송합니다.
1: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예. 또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네. 이렇게 하신다 생각하면
0: 네. 제가 깜빡했네요. 예,
1: 제가 과일을 들고 오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네. 어쨌거나 예, 네. 찬양을 통해서 좀 무더위도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여러분의 라떼 찬양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 짧게라도 보내주시면서 네. 찬양의 제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라떼 찬송 만나봐야겠죠.
1: 네.

0: 오늘 저의 라떼 찬양은 회개와 용서에 관한 찬송입니다. 아, 사실 그 조금 아침부터 와일이 무겁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1: 와일이 무겁습니까?
0: 그런데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을 보면

0: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1: 아멘.
0: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그 귀한 피를 찬송하고 또 찬송하죠.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찬송의 후렴에는 흰 눈보다 더 라는 가사를 반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결정적인 힌트. 제가 시작할 때 제목을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네.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분은
0: 그렇죠.
1: 맑힐 수 있는 것은 네. 주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0: 네.
1: 저는 사실 이 찬송의 제목보다도 그 후렴구가 제일 그게, 많이 생각나는 네,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게 좀 이게 1절, 2절, 3절로 되어 있는데 뭐 그 가사는 잘 생각 안 나도 이 후렴은
1: 네,
0: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1: 하, 예. 자, 바로 이 찬송의 제목은 무엇인지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힐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0: 그렇죠.
1: 시작하는 이 찬송가는 제목이 무엇인지 지금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님의 보혈이 오늘 저희 센터 예배 위에 어르신들 독감이 빠르게 치유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
0: 요즘 독감.
1: 예, 어르신들이 예. 또 면역력이 약하시다
0: 맞아요.
1: 보니까 한 분이 독감에 딱 걸리시면
0: 쫙 퍼지기도 하고 보니까 이제 독감에 걸리셨는데 회복이 이제 어르신들은 조금 더디거든요.
1: 그렇죠.
0: 힘드시더라고요.
1: 아니 저는 독감은 아니었는데 한 2주를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면 독감에 걸리신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를 그쵸. 생각하게 예. 되네요.
0: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어르신들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그 외에 또 정답도 남겨주시고요.
0: 네.
1: 라떼 찬양 함께하고 싶은 곡들도 신청곡으로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네. 오늘 목사님의 라떼 찬양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0: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입니다.
1: 아, 네, 찬송가가 그 직접적으로 얘기해줘서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는 거는 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
0: 그렇죠.
1: 정확하게 네. 알려주잖아요.
0: 맞습니다. 이게 막 좀 이렇게 막 우리가 막 공부하고 막 고민하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한 번에 그냥 탁 알려주시니까 그거 딱 보고 어이구 정신 차리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1: 이 네.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라떼 찬양 만나볼까요?
0: 네. 9488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신청합니다. 첫째를 낳은 후 둘째 출산까지 6년 걸렸어요.
1: 6살 차인 거예요?
0: 네. 이 찬양을 매일 들으며 의지했어요. 제일 좋은 때에 둘째를 주셨어요. 저도 둘째까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연년생이었어요.
1: 네.
0: 뭐 연년생이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진짜 네. 첫째 낳고 둘째 이렇게 바로 이어서 또 임신을 하고 낳는 걸 보면서 아 셋째는 절대로
1: 못
0: 하면 안 되겠다. 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자녀는 하나님의 복이죠. 복인데
1: 아, 네.
0: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이 9488님은 와 둘째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6살 토울이네요.
1: 그 동안에는 정말 간절하고
0: 네.
1: 또 지칠 수도 있는 또 뭐 나에게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도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0: 네.
1: 고백하셨어요. 제일 좋은 때에
0: 제일 좋은 때.
1: 네, 둘째를 축복으로 주셨다.
0: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또 우리를 이렇게 늘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사연처럼 가장 좋은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이때가 제일 좋은 때 왜 안 주십니까?
1: 맞아.
0: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리석은 짧은 우리의 생각일 뿐 완전하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이 딱
1: 정하신 거죠.
0: 정하시고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1: 네.
0: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우리도 함께 힘내볼까요? 9488님의 라떼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전해드립니다.

0: 자, 바로 이 찬송의 제목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답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샵 0981번으로 다들 보내셨는지요? 쉬웠는데, 그죠?
1: 네.
0: 3849님께서도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0: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무것도 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아멘.
0: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전해드렸고요.
1: 네.
0: 다음 또 찬양 만나보겠습니다.
1: 네. 1457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364장 신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임마누엘 샬롬 아멘.
0: 아 그러시구나. 네. 그냥 뭐 이 찬송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1: 네.
0: 그러기에.
1: 그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기도하는 그 시간. 이건 딱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죠.
0: 네.
1: 경과 생활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나는 언제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자기 성찰과 반성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찬송이더라고요.
0: 네.
1: 저는 이제 보니까 아, 이 새벽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0: 네. 아, 그러니까요. 그 시간이 참 좋단 말이에요.
1: 네, 제가 또 뭐 담임 목사니까 새벽 기도에 또 인도를 해야 돼서 나오는 것도 맞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이 가장 고요할 때에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것 같고
0: 네.
1: 그 저의 어떤 목회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근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네. 모두의 힘이 바로 거기서
1: 맞습니다.
0: 나오는데요. 예. 1457님의 그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그런 은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0: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띄워드릴게요.

0: 1457님의 라떼 찬양, 내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 네.
0: 다음 찬양 또 기대가 되네요.
1: 네, 737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고 은혜, 그리고 길 만드시는 주.
0: 아, 세 곡이나 됐었군요. 네,
1: 이렇게 늘 즐겨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아, 이 중 한 곡 부탁드립니다.
0: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곡으로 네, 준비를 했습니다.
1: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0: 분위기가 예, 어떤 찬양 좋아하는지가 느껴져요.
1: 아, 그 결을 예, 어느 정도 알 수 아, 있죠. 네.
0: 아, Living Hope,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으로
1: 맞습니다.
0: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나눌까요?

0: 주 예수 나의 산 소망까지 띄워드렸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까지 오늘 라떼 찬양 띄워드렸습니다. 네. 여러분의 라떼 찬양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 정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산 소망이신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오늘도 그렇게 네. 나의 죄를 맑혀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소망 되신다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해요.
1: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0: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1: 네, 마산평안교회 조호영 목사였습니다.
0: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보내시고요. 출석 단어 감사 두 글자는 오늘 오전 8시까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친구여, 내 말을 따르고 내 신중한 가르침을 간직하여라. 내 말대로 행하면 잘 살게 될 것이다. 내 가르침은 네 시력만큼 귀하니 잘 지켜라. 그것을 네 손바닥에 적고 심장의 두 심실에 새겨라. 누이를 대하듯 지혜에게 말을 걸고 동물을 대하듯 통찰력을 대하여라. 그것이 유혹하는

여자를 막아주고 달콤한 말로 나긋나긋 호리는 여자에게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나는 우리 집 창가에서 덤문 사이로 내다보았다. 무심한 군중 사이로 정신나간 젊은이 하나가 보였다. 그는 그 여자가 사는 거리 모퉁이에 이르더니 그 집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저녁이 깊어 땅거미가 내리고 어둠이 짙어져 밤이 되었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 여자는 유혹하는 옷차림을 하고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뻔뻔하고 자신만만한 그 여자는 차분하게 집에 붙어있지 못하고 늘 돌아다녔다. 거리를 다니고 시장을 다니고 시내의 골목이란 골목을 모두 누볐다. 그 여자는 그를 부둥켜 안고 입맞추더니 대담하게 그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잔치에 필요한 물건을 다 마련해 놓았어요. 오늘 나는 재물을 바쳤고 서원한 것을 모두 이행했어요. 그래서 당신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 나왔는데 여기 계셨군요. 내 침대에는 새로 산 깔끔한 요와 외국에서 들여온 화려한 이불을 깔아놓았어요. 향수를 뿌려놓아 좋은 향기가 가득해요. 젊은이는 그 여자의 달콤한 말에 홀려버렸다. 어느새 여자 꽁무니를 뒤쫓는데 그 모습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 같았다. 숨어있던 사냥꾼의 유인에 걸려들어 화살을 맞는 수사슴이요. 하늘과 작별 인사도 못한 채 무작정 그물로 날아드는 새 같았다. 친구여, 내 말을 명심하고 단단히 새겨들어라. 그런 여자와 놀아나지 마라.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마라. 그 여자에게 홀려 희생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그 여자는 가엾은 남자들을 수없이 죽였다. 그 여자는 지옥으로 가는 길 중간에 살면서 네 몫의 수위와 관을 마련한다.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느냐, 통찰력의 외침이 들리느냐, 가장 번화한 교차로 중심가에 자리 잡고 서 있구나.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시의 광장에서 외치는구나. 거리에 나온 너희에게, 너희 모두에게 말한다. 잘 들어라, 미련한 자들아, 건전한 상식을 배워라. 어리석은 자들아, 처신을 똑바로 하여라. 제대로 사는 법, 최상의 모습으로 사는 법을 알려줄 테니 한마디도 놓치지 마라. 내 입은 진실만 씹고 맛보고 즐긴다. 악의 맛은 참을 수가 없다. 내 입에는 참되고 바른 말만 있다. 왜곡되거나 비뚤어진 말은 한마디도 없다. 마음을 열고 들으면 내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단번에 알아볼 것이다. 돈보다 나의 생생한 훈계를 택하고 벌이가 좋은 직업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택하여라. 지혜는 온갖 화려한 장신구보다 낫고 너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잠언 7장 1절에서 8장 11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

0: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1: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절망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왕 아하스가 등장합니다. 20살 때 왕이 되어 16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통치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찾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갔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0: 있었습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유다 왕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7절에서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에게 자신을 종으로 아들이라 고백하며 그를 의지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8절 말씀에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꺼내어 아수르 왕에게 바치며 아수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두려움을 지우기 위해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다메섹을 공격하여 아람 왕 르신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눈앞의 위기는 벗어났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아수르에게 종속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신한 그 다른 힘을 찾게 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의 권력을 구원자로 삼았을 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아하스는 그곳에 있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제단에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아하스는 다메섹의 그 제단을 그대로 복제하여 예루살렘에 세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하스는 여호와 앞에 있던 롯 제단을 옮겨 새로운 제단의 북쪽에 두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밀어내고 이방에서 본 제단이 중심을 차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의 취향과 세상의 영향력으로 옮겨가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하스는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무서운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보다 조금씩 우리의 중심을 빼앗아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예배까지 하나님까지 자신의 마음대로 바꾸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람의 눈에는 능력이 있는 정치적인 선택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지우기를 원했던 그 아하스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쉽게 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역사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자를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990-6084 지역번호 051-990-6084번 고신대학교 원목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옥열 목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외모.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다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속삭임을 거부하세요. 그 대신 말씀의 음성을 들으세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세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세요. 오직 복음.

0: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한창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현숙입니다.
2: 창원 극동방송 설립을 위한 7인의 기도 모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제가 그 해에 여전도 회장이 됐었어요. 또 부산에서 여전도사님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그래서 신방을 하는 중에 제가 마산 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마산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 갈급하시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있을 때 그 무슨 복음 방송을 들으셨던가 봐요. 근데 창원에 오니까 아무 저기도 없어서 너무 갈급하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기도부대를 만들어 보라고 하시면서 7이 완전수니까 7명만 만들어 보라고 그러셔요. 근데 방송사에 세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뻔뻔한 적이

0: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는 쉽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집사님이시죠. 그 당시에는 신권사님한테 갔더니 그러자고 한 주만에 그 여섯 분이 됐어요. 전도사님까지. 그러고서 얼마 있다가 한 달쯤 지났을까요? 타교에 있던 어느 집사님이 어떻게 어디서 소문을 들으셨는지 우리가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듣고 그래서 오셨어요. 그때부터 같이 합류해서 일곱 명이 됐죠. 그래서 진짜 만 5년을 거의 한 주도 안 빠졌어요. 우리 일곱 명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걸 지키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 창원동 방송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0: 그때 오셨던 표부장님이 계셨어요. 방송팀, 방송부장으로 이제 처음 오신 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가서 뭘 이렇게 기도도 하든지 뭘 좀 멘트도 따고 해야 되는데 만나서 장비가 없으니까 못 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CBMC라고 기독실업인의 명단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여러 분이 있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저도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그 장로님께 사실은 그 지금 이렇게 해서 허가는 나고 했는데 그렇게 장비가 없어서 근데 그래서 장로님께 도움을 좀 부탁드리려 그런다 그랬더니 근데 왜 나한테 전화를 했냐고 근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얼마냐고 그러셔서 그게 뭐 한 200 몇십만 원 그 당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비를 사가지고 그 나갈 수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도움도 많이 주셨지만은 그런 사랑과 열심이 사실 이 경남에 있는 많은 분들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재형 장로님 그렇게 귀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1: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방송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역량을 키워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2: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10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10월 15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10월 20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10월 22일 목요일 동광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10월 27일 화요일 남양교회에서,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기도회 10월 27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 통영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회원문의는 055-277-370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조이코리아 카다로스 초청 찬양집회가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복내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9011-19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청춘찬양단 초청 찬양집회가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1-338-910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성시화를 위한 가을 부흥축제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고성제일교회에서 백동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7755-3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동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가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7200-273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호 당신의 날 진주 나들목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찬양과 말씀, 간증과 나눔의 자리에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4584-063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배우 이정용 초청 1025 전도축제가 10월 25일 주일 저녁 7시 신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42-646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기념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랑의 책 기증 운동이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 도서는 2021년 이후 출판된 도서이며 자세한 문의는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해기독교 연합회 연합부흥성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진해침례교회에서 권준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42-464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숨기게 되어지면 앞으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다른 사람의 보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삶아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원인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29절을 보면 또 신명기 28장 53절과 57절을 바라보면 그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죄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이 불순종과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벌을 받아서 오늘은 네 자식을 삶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삶아먹자 해서 자식을 삶아먹는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물가구가 비싼고 하면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귀도 잡아먹는데 나귀 한 마리가 아니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이라 일당 10만 원만 쳐도 계산해 보면 80세겔은 3,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이나 띄어졌으니까 얼마나 물가가 높습니까?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고 했는데 비둘기 똥 4분의 1갑은 반대 정도가 되어집니다. 왜 비둘기 똥을 사가지고 먹는가 하면 비둘기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게 다 소화되지 아니하고 똥에 그 곡식이 섞여 나옵니다. 그거 씻어가지고 먹기 위해서 비둘기 똥을 사먹는데 반대에 50만 원이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아람왕 베나다시 사마리아를 공격했는데 성을 포위하고 밖에서 들어가는 공부를 다 차단해서 굶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굶겨 죽는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나라와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성문을 잠그고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먹어야 하는 이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성안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성 바깥에 살고 있는 나환자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환자들은 그 성 안에서 가족들이 던져주는 이런 양식을 가지고 버텼는데 성 안에도 이렇게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성 바깥에는 던져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환자가 인원합니다.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는가. 성에 들어가도 죽을 것이고 여기 머물러 있어도 죽을 것이다.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100% 죽는데 그래도 가능성은 없지만은 아람진에 가면 0.01%라도 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내 나환자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므로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요업의 경우를 보세요. 요업 열 자녀가 한꺼번에 대풍에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열 자녀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재산들 다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태워지고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기에 있는 건강도 다 지금 떠났습니다. 아내도 영감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떠났습니다. 자기 모든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봤지 회개하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한 곳에 의지하고 위로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는 이런 진퇴양난에 부딪혔습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하는 책을 썼던 김상호 장로님 보세요.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복이 아니라 1년 만에 자식이 6명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1년 안에 자식 6명 전주가 다 지금

죽었다 하면 그 아버지 정신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잘 되려고 믿었는데 이게 뭐냐면서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 김상호 장로님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버텼더니 그의 삶은 천국과 같은 삶으로 바뀌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김상호 장로님을 성자라고 그렇게 칭호하고 그의 온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나환자들이 절망 속에서 절망을 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택하고 나갔을 때 그처럼 원하는 먹을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은금, 부하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 명의 나환자들에게 엘리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상상해보면, 성경은 아닙니다. 상상해보면 아마도 그 네 명의 나환자도 고쳐주지 않았겠는가.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살다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는 힘들고 몸은 병들고 가족 관계도 깨어지고 자식은 어깨로 가고 의지할 곳이 사라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아무리 절망할지라도 이 내 나병 환자의 절망보다도 더한 절망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희망을 품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갔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어떠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됨으로 너가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입만 열면 죽겠다. 입만 열면 안 된다. 입만 열면 네 때문이다. 불평 원망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소망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몰트마디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희망의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몰트만은 2차 대전 때에 포로가 되어서 영국 그 군인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동안에 함부르크가 폭격을 받아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애인도 죽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를 봐도 절망뿐이었습니다. 죽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죽음을 시도했습니다. 그럴 때 영국 군목이 조그마한 신약 성경 한 권을 주었습니다. 좀 무료할 때가 있으니까 그 성경을 펴가지고 읽은 곳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제대로 재판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한 이 말씀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몰트만은 그때 내 마음속에 희망의 종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포기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는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고난에서라도 희망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절망에서 0.0%의 이런 희망이었지만 희망을 선택한 네 명의 나환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라도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어서 살려주어서 일으켜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십니까? 다섯 가지. 미련한 자, 연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다시요, 시작.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이런 자들을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쓰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상속해 주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이 장소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지. IQ가 얼마 된 사람, 재산이 얼마 된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키는 얼마 된 사람, 이렇게 찾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천한 자를 서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전쟁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내놓을 것이 없는 여종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여종을 통해서 큰 일을 행했습니다. 아람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200년 뒤에는 니느웨의 그 요나를 통해서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도 더 천한 사람들입니다. 나 환자 모두가 다 혐오하고 모두가 다 피하고 천벌을 받았다고 멸시하는 멀리하는 이런 나 환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이 천한 내 문둥이를 통해서 그 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절망 중에 빠진 네 명의 나 환자들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아람진을 향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5절에 보세요. 그들이 출발한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해질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들이 언제 도망쳐서 막사를 그대로 두고 갔습니까? 실제로 보면 역시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나환자들이 해질 무렵에 아람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아람 군사들의 귀에는 병거와 큰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처럼 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저 햇사람의 왕들을 동원했구나. 그리고 애굽 왕들에게 용병을 해가지고 수많은 이런 이 군사를 끌고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너무 급해가지고 막사와 말과 나귀를 그대로 두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아, 도망가려고 하면 말 타고 나귀 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시간도 없어. 그냥 밥 먹을 때 밥 다 해놔놓고 상처를 놓고 먹지도 못하고 살기 위해서 바로 그 장소에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나 환자들이 아람 군사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발걸음을 뛸 때에 아람 군사 중에서는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와 같은 이런 소리를 듣게 해서 그들이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볼품없는 나 환자의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은 이용하셨습니다. 나 환자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님도 가만히 계셨어요. 나 환자들이 걷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손을 들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하고 아무것도 없고 버림받은 이 나 환자도 쓰시는 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시기 바랍니다.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케리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구두 수선공입니다. 별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인도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 말 사전을 만들고 인도 성경을 번역하고 인도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에서는 그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두 수승공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좁쌀한 그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웃어요.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큰 것을 시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환자처럼 뭔가 시작하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나 환자들의 깨달음입니다. 나 환자들이 가보니까 아람 군사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큰 군대의 그 진군을 듣고 도망을 가려고 하면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가야

더 빨리 도망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급했든지 그런 생각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났어요. 저녁 되니까 밥 먹을 때입니다. 밥 차려 놓을 때입니다. 밥 다 해놓았을 때 떠났습니다. 그래서 네, 남한자는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마시고 싶은 것도 안 마시고 옷들 막 입어보고 은과 금과 의복을 막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땅속에나 뭐 숲을 속에 감추었겠지요. 다시 돌아가지고 다른 장막에 들어가보니 또 거기도 뭐 은금 보화가 많아. 그거 가지고 또 훔치다가 한참 있다가 그들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약에 밝은 날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저 사마리아 성의 사람이 막 죽어간다고 하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왕궁에 가서 빨리 알리자. 제일 기쁜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병든 남한 장군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사마리아에 가면 나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굶어서 자식을 삶아 먹어야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였겠습니까? 여기에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소식입니다. 자, 밥도 물도 고기도 많이 있다. 온 인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될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았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못 먹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 사마리아 성 같은 이 부산 도성에 수많은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 참극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시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매주일 배불리 먹습니다. 물론 뭐 여기 다 오셨다고 해서 먹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이런 쌀과 보리를 먹어야 살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데 교회 바깥에는 생명의 말씀과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비틀거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참극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도성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환자만 풍성한 양식을 먹고 사마리아 성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던 것처럼 소수의 사람만이 교회에서 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는 서로 잡아먹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왜 세상이 이 모양으로 광란하는지 왜 망가지고 있는지 사실 속된 말로 세상은 미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정상이 아닙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생수를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참극이 오늘 이 부산도성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마리아 성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왔다고 해가지고 다 그 맛있네 이 말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인생의 모든 갈증을 다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했으면 경험했으면 양심상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바로 생기는 마음이 남에 대한 배려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은 전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부모가 지금 자식을 왜 낳습니까? 부모를 딱 낳고 나면 전부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고요. 이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지요. 우리가 타락하니까 독생자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들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아브라함이 복받을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모든 민족의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요. 우리를 왜 부르느냐?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관심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영혼입니다. 이제 네네네네 전부 네네 기도해도 네 뭐 전부가 관심이 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을 섬길 것인가.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 드릴 때라도 지금 내가 앞좌석에 와야 다른 사람이 앞으로 안 오고 그저 오는 대로 다시 앉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앞좌석에 앉고 같은 의자에 앉아도 내가 지금 가운데 앉아야 다른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간다고 이렇게 민망하지 않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가운데부터 앉고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마음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 이런 남을 배려하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이제 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웃에게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제 우리가 빛도 무엇도 없이 그저 비추기만 하는 추기만 하는 이런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여기 오면 지옥 안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영생 얻는다. 생명의 떡이 여기 있다. 영원한 생수가 여기 있다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여기에서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소식 전하여서 생명 살리는 날입니다. 내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복음을 전하여 생명 살리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젤지맨들이 물건을 팔 때 어느 정도 권유를 하면 물건을 사는가 하는 그런 이 통계를 내었습니다. 한 번 권유해가지고 이 물건 좋습니다. 이거 사세요. 그렇게 판매하는 사람이 한 번 권유해가지고 파는 사람이 48%라 세일즈맨 가운데서 두 번 권유하는 사람이 25%라 네 번 이상 권유하는 사람이 12%라 합니다. 그 네 번 이상 권유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물건의 80%를 팔더라는 거예요. 물건 하나도 팔 때 네 번 이상 이렇게 가서 파니까 비로소 팔리는데 생명, 이 생명, 이 천국을 우리가 파는데 우리가 한 번 빚득하고 안 되면 아 그만 이게 되겠습니까?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몇 번 듣고 예수 믿었습니까? 수십 번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왔다가 갔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런 이 눈물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꼭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번 아니고 가고 또 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쟁이 그거 가다가 부딪혀도 기어 올라간다고요. 그래 넘어간다고요. 오늘 담장의 정신 우리 도종환 씨의 담장이 시를 읽고 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같이 읽습니다.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0: 떠지 않는다. 저것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들고 있을 때 담장이 입 하나는 담장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한 영혼의 구원을 구원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여기에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소식입니다. 육신의 양식만 양식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못한 가장 이 기갈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양식을 먼저 먹어 영생 얻은 우리라면 생명의 양식, 생수의 이런 떡을, 생수의 이 물을 우리가 잘 먼저 전하여서 오늘 사람 살리는 데 앞장설 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여기에 사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풍성함이 있습니다는 이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 소식 전하여서 생명 살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244-2501번 부산 영락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에 작은 글씨 하나 적혀 있는 거 아시나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조수석 쪽 거울은 더 넓게 보여주려고 살짝 볼록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덕분에 시야는 넓어지는데 대신 모든 게 실제보다 멀어 보이죠. 그러니 거울만 믿지 말라라고 친절하게 적어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거울이 있는 것 같아요.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챙겨야 할 게 넓어질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기도해도 닿지 않는 것 같고요. 자, 그럴 땐 그 거울 속 작은 글씨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 내가 느끼는 거리와 실제 거리는 다른 거니까요. 내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도 그분은 한 뼘도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힘차게 하루 시작해 보자고요. 여기는 품품 라디오. 저는 이건